0: 나다운 게 좋으니까, 자연스러운 게 좋으니까. 자연스러움을 바라는 당신을 위해 코 입술 주름 개선을 위한 PLLA 성분 필러 올리디아. 나답게 자연스럽게 올리디아.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1: 신차 선팅할 땐 어디?
2: 선팅은 어버브.
1: 어버브 선팅. 열차단은 확실하게, 신성은 탁월하게.
2: 어버브 선팅 할 때는
1: 프리미엄 선팅 필름 시공 시 2년 후 무료 재시공. 프리미엄 선팅.
2: 어버브 선팅.
3: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닥터피엘 닥터피엘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엘 닥터피엘
1: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실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매장 갈 필요 없이 집에서 직접 보고 결제하세요 가장 완벽한 식탁을 만나는 방법 1533-1566 세라하임 세라하임 무료 피팅 서비스
2: 안녕하세요.
3: 이세영,
4: 정용화,
5: 도겸,
6: 최애나입니다.
3: 죽음의 문턱 앞에서 평범한 연애를 포기해야 했던 청춘들.
4: 다시 주어진 오늘, 청춘들은 어떤 사랑을 꿈꾸고 있을까요?
5: 삶의 끝을 마주했던 청춘들의 세상에서 가장 간절한 연애 기록.
6: SBS 내 남은 연애는 매주 월요일 밤 10시에 방송됩니다.
7: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탁구 국가대표 신유빈입니다. 경기에서 졌다고 생각한 순간 제가 승리할 수 있도록 힘이 된 국민들의 응원처럼 과중한 부채로 힘들어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이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새출발기금이 응원합니다. 원금과 이자 감면, 상환 연장과 추심 중단 등 도움이 꼭 필요한 분들을 지원하고 취업, 재창업 교육을 이수한 분들에겐 추가 원금 감면까지 끝이 아닌 시작, 새출발기금 1660-1378로 지금 신청하세요. 이 캠페인은 금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가 함께합니다.
8: 봄나마에 가면 5가지 육수, 30가지 소스, 90가지 재료에 봄을 담았다. 샤브샤브의 봄이 왔어요.
9: 샤브샤브 봄나마, 샤브샤브 봄나마,
8: 보글보글 샤브샤브의 봄을 담다. 봄나마
10: 건강한 한 끼 샤브샤브 봄나마에서 정식을 알려드립니다.

0: 대장정
1: 컬투쇼!
0: 야, 좋다, 좋다. 그렇지. 우와, 우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1: 기립박수.
0: 자, 날이면 날마다 어김없이 이 시간 만듭니다. 여러분의 귀권역을 찾아오는 남자, 여러분 달팽이간 절친 고막 베프 정민의 윤상균 해피바이러스. 오늘 저와 함께 싸줄 목요일 저의 파트너는 바로
1: 이재윤. 네, 반갑습니다.
0: 재윤이에요.
1: 네.
0: 예, 몸 안에 차승원 씨가 있죠.
1: 네, 서영락들이. 예, 스물스물 스페셜 DJ를 노리고 있는 스디. 예. 이재윤입니다.
0: 야, 네. 연 2주째죠 지금.
1: 아, 그렇죠. 기록이에요.
0: 야, 연 2주째 목요일을. 예. 자리를. 예, 곽범이 바쁘다고 꺼드럭대는 바람에.
1: 맞아요, 맞아요.
0: 예, 꺼드럭대는 바람에 이재윤을 저 2주 동안 차지하고 있습니다.
1: 맞습니다, 여러분들. 꺼드럭대면 직장을 잃습니다. 예.
0: 자, 목요일 오프닝은 뭐라는지 여러분들 좀 아시는 분, 아, 이거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 많을 텐데, 목요일 오프닝이 뭐하죠? 야, 좋아합니다. 아, 예. 목요일 오프닝은 텔레파시 데이를 합니다.
1: 네, 여러분 텔레파시를 이거 알아맞혔었어야
0: 오늘도
1: 돼요.
0: 오늘도 조용하시네요.
1: 네, 오늘은 저 이재윤이랑 마음이 통하는 쇼다는 10분을 여름 다 지났는데 이걸 왜 주냐 할 수도 있지만 아직도 여러분들 덥긴 하잖아요. 그래서 머리 말릴 때 드라이기 말고 이걸로 말리면 쾌속 건조할 수 있다. 저소음 선풍기를 쏩니다. 네.
0: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무소음이 아닙니다. 네. 저소음이에요.
1: 살짝 시끄러워요.
0: 조금 시끄러워요. 예. 네. 이 정도? 아, 이 정도 소리가 나요. 예.
1: 그렇지만 고소음 선풍기보다는 확실히 조용하죠.
0: 그렇죠. 고소음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예.
1: 차소음은
0: 차소음. 잘한다. 범위보다. 예. 잘하는 것 같아.

0: 있는.
1: 자, 문제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재율 재롱둥이 이재율이가 네. 둘 중에 만약에 하나만 할 수 있다면 뭘 선택할까? 이 친구의 마음을 읽어서 여러분들이 그 답을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배우 차승원 씨 성대모사 마음껏 하기 대 세상 모든 사람 마음껏 조롱하기.
0: 와.
1: 자, 둘 중에 하나만 골라야 되는 거야. 와. 이재율이 둘 중에 하나만 골라야 돼. 차승원 성대모사를 마음껏 하기 대 세상의 모든 사람을 조롱하는 거. 이렇게. 자, 이 둘 중에 과연 우리 재율이는 뭘 골라서 적을까요? 여러분들 텔레파시를 다 읽어보신 다음에 문자로 그걸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아, 지금 쓰고 있어요.
0: 네.
1: 아하. 과연 이재율의 선택은 뭐가 될까요? 차승원 성대를 마음껏 하기를 조롱할까요? 세상 모든 사람을 조롱하는 걸 선택하게 될까요? 자, 샤베이공체체 아하, 정신줄 놨어요 지금. 자, 배우실체
0: 50원
1: 긴 문자는
0: 100원
1: 합쳐버리면
0: 50원
1: 고릴라는
0: 무료.
1: 나이스. 자, 노래 듣고 올 동안 텔레파시 이지율은 뭘 적을지 문자로 보내십시오. 브리트니 스피어스, 오, 아린 가수의 노래네요.
0: 오.
1: 탁식 아는 노래네요. 들어보겠습니다.

0: 핸드폰에서 손 떼세요. 문자는 마감됐습니다.
1: 네.
0: 자, 탁식 브리트니 스피어스의 노래 탁식 거꾸로 하면 식탁.
1: 아, 탁 가구죠.
0: 그러니까. 네. 자, 정성훈 씨가 1번

0: 자승원으로 감자도 튀기는데 뭐 모든 사람이 무슨 소용입니까?
1: 네. 9593님께서 1번 차승원만 성대모사하기 아무나 조롱하기는 그냥 인간 쓰레기잖아요.
2: 그러네. 아 그렇게 따지니까 또 그러네.
1: 아 그걸 몰랐네.
2: 모든 사람을 조롱하면 그냥 쓰레기네 사실.
1: 아 바꿔도 되나?
2: 아 그게 더 좋을 뻔했다 그지?
1: 아 그러면 차승원님에겐 이미 쓰레기인가요?
0: 예. 박경화 씨.
3: 2번이요. 세상 모든 사람 조롱하기. 세상 모든 사람을 조롱할 수 있으면 균디도 조롱할 수 있으니까요.
1: 아. 아하. 그럼 뭐 균디 조롱도 많이 하고요.
0: 그럼요. 뭐 좀 상관없습니다. 예.
1: 네.
0: 이런 것도 해줘야 또 재밌거든요.
1: 맞습니다.
0: 예, 조롱을 좀 받을 줄 아는 어떤 그런 뭐 넓은 마음. 어?
1: 넓은 예, 마음. 그리고, 넓은 머리.
0: 예, 머리처럼. 머리도 넓고. 아, 지금도 조롱이죠. 어? 예. 자 오늘의 텔레파시 문제 우리 네? 재율이가 둘 중에 하나만 할 수 있다면 배우 차승원 성대모사 마음껏 하기 세상 모든 사람을 마음껏 조롱하기 자 어떤 걸 선택하나요? 공개해 주시죠.
1: 네 공개하겠습니다. 정답은 배우 차승원 성대모사 마음껏 하기.
0: 오, 방청객 여러분들이 텔레파시에 통하신 분들이 많은 것 같은 느낌이에요. 오. 자, 저소음 선풍기 받으실 10분을 지금 당장 발표합니다.
1: 네,
0: 저 본인이 같은... 뽑혔다고 생각되면 소리 질러주세요.
1: 네, 여기도 계시면 좋겠네요. 6916님, 6266님, 8738님, 김오 이쪽에 있어요?
0: 아니,
1: 가짜 뉴스였어요.
0: 아닌데 가짜 뉴스로 소리 질렀어요. 네.
1: 김지영님, 김효민님, 9691님, 9593님, 7112님, 8162님, 1215님
0: 아, 한 분 됐어요. 한 분 여기서
1: 방청객 중에 한 분 되셨습니다.
0: 한 분 됐습니다. 근데 이것도 확실치 않습니다면 중간 번호가 다를 수 있어요.
1: 네.
0: 예. 당첨 문자가 와야지 된 거니까.
1: 맞습니다.
0: 자 오늘 3, 4부는요 코너 재개발 프로젝트 사랑의 고스톱 이 코너를 몇 번 해봤는데 진심을 다해서 상담해주는 아주 솔직발랄한 똑단발이 너무 잘 어울리는 우리 예원양이 또 나옵니다. 그리고 항상 팀으로만 오다가 혼자 컬투쇼에 출연하는 건 오늘이 처음인데
1: 오.
0: B1A4의 막내 노래도 잘하고 얼굴도 잘생긴 연기도 잘하는 공찬이 함께 나옵니다. 공찬!
1: 공찬!
0: 동찬 예원
1: 함께하고요. 여러분 2부에는 모든 게 생 억지인 억지 백일장 연기도 억지 선물도 억지 이행시도 억지 오늘은 또 어떤 선물이 억지로 기다리고 있을지 기대해 주세요.
0: 자 이제 문자 고지번호 외칠 시간입니다. 자 50원 100원 150원 정신 차리시고요.
1: 자, 일하세요. 자, 일하세요.
0: 집중. 저기 저것도 준비해놨으니까. 예.
1: 자 컨닝페이퍼입니다. 자 갑니다. 샵에 1077
0: 50원
1: 긴 문자
4: 100원
1: 합쳐서
4: 150원
1: 고릴라는
4: 무료
0: 김태균은
4: 잘생겼다.
0: 예 정말
1: 예 종교 같네요.
0: 예. 주입식이란 건 아름다운 겁니다.
1: 네
0: 자 광고 듣고 와서 컬투 오락관으로 갑니다. 광고요. Here we go.
5: 클레오
6: 네 현대자동차의 AI 클레오입니다.
5: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6: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5: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0: 한국이 하면 하하임.
1: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Walk it, walk it. 언제
2: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3: 안전화. 숙면 연구 35년. 흑표의 기술은 한판의 기술. 구들장과 황토판에 한약재까지 한판으로 착. 흑침대에 흑표가 붙으면 잠의 기술이 달라집니다.
4: 이러니 잠이 안 올 수 있나.

0: 올여름 더 시원하고 건강하게 보내시려면 두 가지만 기억해주세요. 하나, 여름철 적정 실내 온도는 26도로 맞추기. 둘, 에너지 바우처 신청하고 여름철 전기 요금 부담 줄이기. 에너지 취약계층의 에너지 비용을 지원하는 에너지 바우처가 여름철 전기요금을 고지서에서 자동으로 차감해드리거든요. 지원금액은 계절 관계없이 여름철과 겨울철에 효율적으로 나눠서 사용하실 수 있어요. 지금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세요. 이 캠페인은 기후에너지 환경부와 한국에너지공단이 함께합니다.
1: 온가족 에너지 충전 샤브올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0: 서다랑과 함께 즐기는 자충우돌 현장 오라클로 가죠!
1: 오라클!
0: 자, 오늘 오신 방청객들 중에 세 분을 뽑았습니다. 무슨 기준에 세 분이 뽑히는지 모르겠지만 저 세 분들이랑 일단 저딴 얘기를 사는 얘기를 해보다가 세 분이 내주는 힌트를 듣고 연상되는 정답을 올리시면 몇 분을 뽑아서 선물을 드리는 곧단 코너가 되겠습니다. 예. 오늘 준비된 선물을 공개해 주시죠.
1: 선물 중에 최고는 뭐다? 바로 고기죠.
0: 고기! 오!
1: 고기 먹고 힘내세요. 양념육 밀키트 쏩니다.
0: 우하! 양념육 밀키트. 네,
1: 발음이 어렵죠.
0: 고기인데 양념이 되어 있는 거죠.
1: 네, 양념육 밀키트.
0: 예.
1: 착불입니다.
0: 자, 멀리 살수록 손해가 되겠습니다.
1: 예.
0: 자, 연상 퀴즈 내주실 세 분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여자분 마이크를 잡으시고 입 가까이 내주십시오. 본인 소개를 부탁드릴까요? Please introduce yourself, please.
2: 안녕하세요.
1: 오.
3: 네, 안녕하세요.
1: 목소리 들으니까 성우는 확실히 아니신 것 같아요.
0: 예.
2: 충남 천안에서 온 김혜윤이라고 합니다.
0: 충남 천안에서 오셨네.
1: 아, 충남 천안.
0: 어리게 그래서 컬투쇼 방송놈들이랑 같이 먹으라고 호두 과자를
2: 네.
0: 아, 사오셨다고.
2: 올 때마다 매번 사오고 있어요.
0: 아유, 아유. 아, 그때 그 천안 호두 과자가 다. 네. 지금 몇 번째 오신 거예요 지금?
2: 여섯 번.
0: 아, 진짜 운 잘 된다 당첨이.
1: 진짜 이거 어려운데.
0: 혹시 직업이 백수?
1: 넌 hundred water?
2: Teacher.
0: 아, teacher.
1: 어.
0: 어, 누구를 가르치는 teacher?
2: 스바시바.
1: 아, 욕하시면 안 된다고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0: 스바시바. 러시아.
1: 어, 러시아죠.
2: 네, 러시아.
0: 러시아 선생님.
2: 아니요, 아니요. 러시 중앙아시아 아이들을 가르치는 음악 선생님.
1: 아. 중앙아시아 아이들을 가르치는 음악 선생님.
0: 그럼 그 아이들이면 다문화 가정 아이들을 가르치는 겁니까?
2: 어, 다문화 가정이라기보다는 이제 이주민.
0: 아, 이주민들을.
1: 네, 네.
0: 음악 선생님이세요 그러면?
2: 네.
0: 와, 그래서 목소리가 이렇게 좋으셨구나.
2: 네.
0: 그럼 러시아를 어를 잘하시겠다.
2: 스바시바 하나 알아요.
0: 아, 아니, 인사적인가? 아니, 음악을 가르쳐야 되는데 한국어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2: 한국에 왔으니까 한국어를 가르쳐야죠.
1: 아, 한국어로.
0: 아, 아시아요. 그래서 이주에 오신 분들은 이미 한국어를 다 알고 계신 거예요?
2: 하나도 몰라요.
0: 근데 스파시바 갖고만 다 하는 거예요?
1: 지금 어떻게 되는 거죠, 지금 상황이?
0: 다 같이 스파시바, 스파시바. 아, 스파시바.
1: 뭐 잘했으면 스파시바. 뭐든 스파시바. 이게.
0: 아, 노래를 잘하실 것 같은데 네. 선생님 노래 조금만 불러주실 수 있으세요?
2: 아니요, 저는 이따가 힌트에.
0: 아, 힌트를 노래로.
1: 힌트에 노래가.
0: 힌트를
1: 있고.
0: 노래로.
1: 알겠습니다.
0: 여섯 번 오시는 동안 누구랑 계속 오셨습니까? 아니면 혼자?
2: 보통 이제 친구들이나 아니면 오늘도 같은 학부형이 왔거든요.
1: 학부형으로
0: 네. 중앙아시아 그 선생님. 아,
2: 초등학교 엄마들부터 해서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0: 아, 학부형들이랑 같이 친하게 잘 지내시나 보다.
2: 저희는 오늘 아이들이 고3이어서 오늘 좀 특별히 태균 오라버님의 그 기운을 받으러 왔어요.
1: 아,
0: 고3인데 제가 어떤 기운을 드릴 수 있을까요?
2: 아무래도 큰 머리에서 나오는 좋은.
0: 받아라! 머리 받아라! 받아라! 받아라 이 고3들 엄마야! 받아라! 받아라 받아!
1: 다 기억날 것이다!
0: 아이들

0: 우리 좀 많이 힘들어하나요? 지금 고3이어서 어때요?
1: 그냥 저희 엄마들이 매일 울어요.
0: 아, 왜? 뭐 때문에 울죠?
1: 이루 말할 수가 없네요.
2: 네. 인생에 아이들이 너무 중요한 기간이니까.
1: 네, 아이들의 스트레스를 저희한테 푸니까 엄마는 저희가 이제 감정 쓰레기통이 되는.
0: 전국의 고3 엄마들 파이팅입니다. 박수 한번 주십시오. 아유, 우리 엄마들. 고3 엄마들 파이팅. 네. 스파시바.
2: 스파시바. 엄마들은 그럼 스트레스를 어디에 풀죠? 아빠한테 푸나요? 어디에 풀어야 될까요?
1: 저희 매일 맥주집에서.
0: 나이스.
2: 건강하게. 건강하게 푸시네요.
0: 예, 대한민국 맥주 회사들 정말 감사합니다.
2: 예.
0: 당신들 당신들 덕분에 고3 엄마들이 살아남고 있어요.
2: 맞습니다.
0: 예. 뭐 또 누구한테 특별히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2: 네.
1: 아이들 이름 거론해도 될까요?
0: 아, 그럼요. 뭐 그 편하실 대로. 예.
1: 네. 도누기 세린이 예인이 시연이 올해 가고 싶은 대학에 붙길 바랍니다.
0: 수능 대박.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식들 생각입니다, 엄마는. 그렇죠. 네. 오늘 밤에 또 맥주 마시면 되니까요.
2: 맞습니다.
0: 힌트 하나 들을까요? 정답의 힌트. 정답의 힌트.
2: 네.
0: 노래로 불러주신다고 하셨어요.
2: 네. 허밍으로.
1: 나는야 주스 될 거야. 나는야. 케첩이 먼저인가? 마음처럼.
2: 헷갈릴 수 있어요. 헷갈릴 수 있어요. 뭘까요?
0: 케첩이 케첩이 먼저로 알고 있습니다.
2: 네.
0: 맛쟁이. 그렇군요. 자, 두 번째 귀여운 친구가 아주 거만하게 앉아 있습니다. 네.
2: 공주님처럼.
0: 아, 공주님처럼. 네. 저것도 이렇게 그 담요를 덮고 있으니까 저게 또 오히려 또 공주 같은 느낌이 있어요.
2: 그렇죠. 망토 같아요, 망토.
0: 본인 소개를 좀 할까요? 네 소개를 좀 한번 해볼까요? 네 소개요.
2: 네, 소개해 주세요. 자,
0: 본인이 누군지 몰라요?
2: 잘 생각해 보세요. 이름 세 글자가 있을 거예요.
0: 나이가 있을 거예요.
2: 네?
0: 사는 곳이 있을 거고요.
2: 네?
0: 다니는 초등학교가 있을 거예요.
2: 자, 일단 이름이 뭐예요?
3: 김하연.
2: 김하연님.
0: 예, 김하연이 말이 짧아요 지금. 네.
2: 나이는 어떻게 될까요?
0: 나이?
3: 8살이에요.
2: 말이 또
0: 이제 존댓말이 붙었어요.
2: 네. 하나씩 배우고 있어요.
0: 1학년인데 다니는 학교는요?
3: 서현초등학교예요.
0: 서현초등학교.
2: 어디에 있는 서현초등학교예요?
3: 청주.
2: 청주.
0: 옆에 계신 분은 천안에서 거의 뭐 오셨기 때문에 비슷한 네. 지역에서 오셨어요.
2: 집에 갈 때 같이 가시면 되겠네요.
0: 우리 하연이는 호두과자 먹어봤어요?
3: 네.
0: 천안 호두과자 먹어봤어요?
3: 네.
0: 근데 오늘 이 인터뷰는 왜 한다고 했어요? 누가 엄마가 나가라 그랬어요? 아니면 네가 나가고 싶어서 나왔어요?
3: 제가 나가고 싶어.
2: 나가고 싶었어요.
0: 그럼 또 조금 더 적극적으로 부탁드려요.
2: 네.
0: 꿈이 있을까요, 우리 하연이는? 커서 뭐가 되고 싶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2: 아니면 부모님이 원하는 꿈이 있어요?
0: 그렇게 그 생방송 중에 텀이 길면 안 돼요.
2: 그러니까 너튜브처럼 편집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서.
0: 아직 꿈은 없어요. 네. 그래요. 네. 좋아하는 연예인이나 가수 있어요?
2: 아직 없어요.
0: 예.
2: 다 성에 안 차요 아직.
0: 예.
2: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0: 그러니까 아저씨는 누군지 알아요?
2: 아직 몰라요.
0: 이 아저씨는 누군지 알아요?
2: 아저씨 알아요?
0: 예.
2: 네, 지금 여기가 어딘지는 알아요?
0: 예.
2: 알아요.
0: 컬투쇼는 들어봤어요?
3: 네.
0: 그거 진행하는 아저씨예요.
2: 목소리만 들었죠? 이렇게 생겼어요.
0: 예. 컬투쇼는 언제 들어봤어요, 그러면?
3: 주말에.
0: 주말에.
2: 주말마다.
0: 그래서 그 하고 싶은 얘기는 따로 있어요?
3: 없어요.
0: 그래, 그냥 빨리 힌트나 들었으면 좋겠어요.
2: 네, 오늘 누구랑 왔어요?
3: 엄마랑.
2: 엄마한테 하고 싶은 얘기 없어요?
0: 엄마 이거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얘기해요, 지금. 네. 엄마한테.
2: 지금 얘기하면은 전 국민이 증인이니까 사줘야 돼요.
0: 빨리 하연님. 네. 엄마 갖고 싶은
4: 엄마,
0: 거.
4: 나 이름. 엄마.
2: 지금 심사숙고 중입니다. 예, 생각이 깊은 친구니까. 예,
0: 부족함 없이 잘 자란 것 같아요.
2: 예. 하연의 여유가 저보다 더 많은 것 같아요.
0: 예. 네. 안달은 우리가 난 것 같아요. 그죠?
2: 예. 저 지금 말리고 있어요 지금.
0: 힌트 하나 들을까요?
2: 예.
0: 힌트.
3: 빨간색이에요.
0: 그
2: 빨간색이에요.
0: 지금 인터뷰한 거에 대해서 만족해요?

0: 그럼 됐어요. 네가 만족했으면 됐어요. 우린 좀 힘들었거든요.
1: 본인이 만족했으면 됐죠.
0: 아, 그럼요. 네. 아이, 뭐 자기 만족 시대인데 뭐. 네.
2: 저희도.
0: 자, 세 번째 남자분. 네. 분위기 좀 끌어올려 주세요. 네.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1: 네. 말 똑바로 하세요.
3: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강서구에 살고 있는 백순오 36살입니다. 네. 오.
0: 강서구면 가깝네요, 여기서.
3: 네, 가깝습니다.
0: 오, 어떤 일을 하시는데 오늘 시간을 내셨습니까?
3: 저는 병원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네. 반차 내고 왔습니다.
1: 야, 반차 내고.
0: 병원에서 어떤 일을 하시나요?
3: 저는 이제 총무과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0: 중요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하연이는 할 말이 있어요? 마이크를 왜 계속 들고 있죠?
1: 병원에 대해서 할 말이 있어요?
0: 네. 아니에요.
1: 옆에 분은 아시는 분이에요, 아니죠? 처음 봤죠?
0: 예.
1: 예, 알겠어요.
0: 아, 우리 그러면 순호 씨는 오늘 누구랑 함께 오셨습니까?
3: 여자친구랑 왔어요.
0: 오, 여자친구 어디 있어요?
3: 저 앞에.
0: 여자친구는 혹시 간호사입니까?
3: 아니요, 여자친구도 같은 병원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1: 아,
3: 원무과에서.
0: 원무과, 총무과. 네. 네. 병원에서 눈이 맞았어요.
1: 원총 커플.
0: 와, 원총 원총. 네. 와. 사귄 지는 얼마나 됐어요?
3: 두 달.
0: 오, 풋풋해. 예. 와.
1: 야, 여자친구한테 접수하고 남자친구한테 돈 내고.
0: 100일도 안 냈어요.
1: 야,
0: 100일도 안 됐어요.
1: 그럼 네. 너무 지금 서로 불탈 때죠?
0: 궁금하다. 진짜 총무과에 계신 백순호 씨가 원무과에 가서 대시를 했습니까?
3: 네, 제가 했습니다.
0: 원무과에 가서?
3: 원무과에 가서는 아닌데 사석에서.
0: 사석에 뭐 회식 자리나 뭐 이런 게 있어요?
1: 잠깐 담배 피다가 뭐 얘기한다든지.
3: 담배는 피지 않습니다.
1: 담배는 피지 않고요.
3: 네.
0: 그럼 담배 피다 그러면 여자분들 담배 핀다는 얘기잖아요.
1: 필 수 있는 거니까. 뭐 어떻게 사석에서 만나게 되신 거예요?
3: 저희 이제 병원 내 이제 동아리나 이런 게 있어서.
0: 큰 병원인가 보다. 동아리도 있고 그런 거.
1: 예.
3: 네, 저희 원장님께서 이제 직원들 복지 차원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주시고.
0: 그래서 네. 이제 순호 씨가 먼저 딱 이렇게 네. 고백을 했어요?
3: 네, 제가 먼저 했습니다.
1: 야, 무슨 동아리였어요?
3: 저희 볼링 동아리였어요.
1: 야, 네. 이게 볼링이 치다 보면은 막
0: 마음속으로 스트라이크를 그냥 빡. 와, 그랬더니 멋있게. 반응이 어떻던 거였다고 우리 여자친구가.
3: 스트라이크 들어갔습니다.
0: 아! 스트라이크!
1: 야. 네.
0: 스트라이크 안 넣었으면 예. 이제 스페어가 남거든요.
1: 네, 스페어 처리하면 되거든요. 예. 예. 와, 버터에만 안 빠지면은.
0: 두 달 풋풋하다.
1: 네.
0: 사랑 표현이라든가 뭐 지금 예 여러 가지 예. 데이트를 몇 번이나 하시는지도 궁금한데.
3: 주말마다 뭐 어디 카페 가거나 이제 네. 아쿠아리움이나 이런 데 가고요. 그리고 퇴근 때마다 매일 보고 하니까는 집에다 데려다 주고 이렇게.
0: 그럼 병원에서는 알고 있습니까?
3: 극소수만 알고 있습니다.
0: 비밀 연애.
1: 반 비밀 연애.
0: 백순오라는 이름이 네. 상당히 평범한 이름은 아니거든요.
1: 네. 네. 백순오. 강서구 병원.
0: 어떤 병원인지 모르겠으면 병원 총무과에서 그만. 병원에 어디 위치에 있는지 알려주시면 안 되겠습니다.
3: 아, 위치요?
0: 네. 네. 여자친구가 하지 말래. 안 돼! 하지 마! 안 돼!
1: 신촌에 있는 거 얘기하지 마!
0: 사실은 병원에 총무과가 다 있는데 네. 거기에 백순호라는 사람이 있는 거는 그 병원밖에 없을 거예요.
1: 그렇죠, 그렇죠.
0: 예.
1: 진짜 흔치 않은 이름이거든요. 백순호 씨 볼링을 좋아하시고요.
0: 예, 볼링을 좋아하시고 하고. 원무과에 있는 분과 두 달째 예. 사귀고 있습니다.
1: 반찬 내는 걸 좋아하시고요.
0: 예, 예.
1: 네.
0: 예, 예. 병원의 그 복지 차원에서 동아리 활동을 하는 게 별로 많지 않거든요.
1: 그렇죠, 그렇죠.
0: 예, 그 병원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1: 네. 정말 특별한 커플.
0: 저를 좀 많이 도와하신다는 얘기가 있어요. 맞아요?
3: 네.
1: 아무래도 볼링을 좋아하시니까.
3: 오차 쌀 때부터 해서 주로 많이 봤습니다.
0: 오, 아, 진짜 찐팬이시군요. 네. 방청 이렇게 두 분이 데이트 코스로 오신 거잖아요, 그죠?
3: 네, 맞습니다.
0: 야, 같이 그러면 반차를 내신 거네요.
3: 네.
1: 아, 그럼 병원은 지금 누가 보고 있죠, 지금?
0: 예.
1: 예.
0: 이제 확
1: 예.
0: 좁혀지고 있죠.
1: 네. 지금 그 병원엔 의사들밖에 없어요.
0: 그렇습니다. 아, 하실 말씀 있어요, 여자친구한테 딱.
3: 공주야 사랑해.
0: 공주야! 공주야! 두 달밖에 안 되는데 공주야! 그러면 당신은 왕자인가요? 아, 공주가 별 닉네임입니까?
3: 네, 애칭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0: 애칭. 그럼 네. 당신은 혹시 왕자입니까, 진짜로?
1: 왕자입니까?
0: 설마?
3: 저는 아닌 것 같아요.

0: 그럼 뭐라고 부릅니까?
1: 마부입니까? 마부?
2: 여자친구는 저한테 오빠라고 부릅니다.
1: 오빠와, 오빠와 공주.
0: 오빠와 공주.
1: 오공 커플.
0: 공주, 아, 자, 예, 오빠가 힌트를 좀 주십시오. 네.
1: 공주님을 보면서 공주가 맞출 수 있게.
2: 과일일까요? 채소일까요?
1: 아, 헷갈릴까요?
0: 헷갈릴까요? 굉장히. 빨간색이고요.
3: 네. 멋쟁이.
0: 자, 이렇게 해야 됩니다. 힌트, 네. 멋쟁이. 문자 많이 보내십시오. 세 분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네. 자, 4명 중 5시면 김전은 100원 문자로 뽑겠습니다.
1: 네.
0: 2부로 넘어가요.

0: 두피부터 복부까지 스트레스 리셋.
1: 자비니 스파, 국민 스파 자비니, 모두의 스파. 두피 탈모 복부 관리 자비니 스파, 부담 없는 헤드 스파.
0: 싹 관리했더니 자비니. 혈색이 싹 도네.
1: 스파 자비니 스파.
2: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3: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2: 디자인도 예쁜데?
3: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4: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3: 필립스 멀티탭.

0: 탐탈 줄는 퍼플렉스. 변색 곰팡이 걱정 덜어주는 인테리어의 완성 퍼플렉스. 프리미엄 타일 줄눈 퍼플렉스가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사랑으로 하나 되는 세상.
2: 평소에 하는 자기관리 있으세요?
3: 운동을 꾸준히 하는 거요. 요가, 헬스, 테니스 하고 있고요. 처음엔 좀 많이 귀찮았는데 이제 습관이 되니까 운동하는 시간이 좀 기다려지기도 하고 저절로 건강관리가 돼서 좋은 것 같습니다.
4: 저는 건강한 음식을 일부러 챙겨 먹고 있어요. 가공식품이나 인위적인 거 웬만하면 제외하고 탄단지 비율을 잘 지키면서 야채도 많이 챙겨 먹습니다.
2: 나를 위한 일, 때로는 조금 귀찮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들이 쌓이면 몸도 마음도 한층 단단해질 거예요. 자기관리를 통해 더 당당하고 행복한 나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나를 위한 시간을 만들어 보시길 바랄게요. 사랑으로 하나 되는 세상은 SBS와 함께합니다. 리포터 이자연이었습니다.

0: 쇼. 자, 컬투쇼 2부에 문을 엽니다. 자, 연상 퀴즈 정답을 발표하고 넘어왔어야 되는데 네. 많이 떠들다 보니까 우리 수노와 공주 때문에 네. 아, 우리가 시간을 많이 썼어요. 아, 예, 예, 예.
1: 공주님에게.
0: 자, 이제 그 병원에서는 지금 둘이서 있대! 이렇게 소문나고 난리가 났을 겁니다.
1: 우리 병원에 공주가 있었대! 자, 신분을 숨기고 원무과에 있었어요.
0: 신분을 숨기고. 우와, 언더커버야, 언더커버.
1: 언더커버 공주. 언더커버 공주.
0: 예, 연상 퀴즈 과연 정답은 무엇일까요? 멋쟁이. 빨간색이에요? 과일일까요? 채소일까요? 정답을 발표해 주시죠.
1: 바로 정답은 토마토.

0: 자, 문자 소개하겠습니다. 태세랑 씨께서 정답은 토마토요. 지금 머릿속에 공주여 사랑해 밖에 생각이 안 나요.
1: 공주여 사랑해. 7862님 토마토 갈아 먹어도 맛있고 소금 찍어 먹어도 맛있죠. 저는 양재동 공주입니다.
2: 네. 아, 공주들이 난리가 났네.
1: 강서구 공주님이랑.
2: 와, 다들 네. 공주를 지금 샤라로 하고 있어요.
1: 네, 정상회담 한번 하셔야겠어요.
0: 네. 최근엔 또 이런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고 합니다. 네. 이탈리아 연구팀이 발표한 건데 이탈리아 진짜 토마토 많이 먹죠.
1: 맞아요. 네.
0: 매일 토마토를 섭취하면 비알코올성 지방간 위험을 낮추는 데 효과적이다.
1: 아.
0: 예, 토마토가 몸에 쌓이는 염증을 낮춰주는 슈퍼푸드 항염, 예, 항산화 효과를 네. 슈퍼푸드 중에 하나인데 술이랑 상관없이 생기는 지방간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토마토 네. 많이 드십시오. 네.
1: 그리고 또 하나 참고, 스테비아 토마토 다들 아시죠? 굉장히 달달한 토마토잖아요. 근데 스테비아 토마토는 농산물이 아니라 가공식품.
0: 가공이에요. 가공 그거. 네.
1: 세척한 방울토마토에 식품 첨가물이 포함된 용액을 진공 방식으로 주입한 뒤에 씻고 말려서 포장하는 가공품이라는 거. 네, 여러분.
0: 워낙에 당도가 그렇게 높게 그 열매가 맺혀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
1: 네. 네,
0: 그래서 그런 거라는 걸.
1: 따로.
0: 네. 자, 양념육 밀키트 받으실 열 분을 발표해 주시죠.
1: 네, 열 분. 9004님, 0062님, 5652님, 7494님, 5866님, 8819님, 0509님, 9793님, 7862님, 태세랑님. 이렇게 열 분 드립니다.
0: 아. 방청객에는 한 분도 없네요.
1: 네. 조용했어요. 네.
0: 우리는 억지백 일장으로 갑니다. 음악 줘버려.
1: Let's go. 공주님이 오셨다.
0: 억지를 부려서 억지를 쓰면 억지로 선물이 갑니다. 억지 백일장. 공주님과 딱 어울리는 행진곡이죠.
1: 네. 익숙한 노래죠.
0: 예.
1: 집에서 출근할 때 항상 듣는 노래.
0: 예. 예. 보는 라디오로는 어디 저 두 분만 지금 두 샷을 잡아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확실해집니다.
1: 예. 공주님을 모실 기회가 흔치 않거든요. 예.
0: 두 샷 나가고 있습니다. 예. 자, 지금부터 저희가 하는 모든 거는 억지입니다.
1: 네. 네,
0: 우리 방송놈들이 코너를 억지로 만들어냈죠. 꽁트를 작가가 억지로 쓰고 우리는 하기 싫은 연기를 억지로 하게 될 거고 여러분들은 재미없는 연기를 보고 억지로 웃어주게 되고 이행시를 억지로 보내주면 재미없는데 불구하고 우리는 억지로 여러분께 선물을 드리는 모든 게 억지인 코너가 되겠습니다.
1: 억지 억지 첫 번째 억지 꽁트 억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0: 자,
1: 억지로 노래 주세요.
0: 예.
1: 저 여기 알바 구한다고 해서 왔는데요.
3: 그래요. 다른 알바는 좀 해봤어요?
1: 아니요. 여기 롯데리아가 처음입니다.
3: 근데 왜 여기서 일하고 싶어요?
1: 여기서 일하면 햄버거 세트 공짜로 준다고 해서요.
3: 프리미엄 세트는 안 돼요.
1: 괜찮아요. 저 새우버거 좋아합니다.
3: 그런데 너무 어리다. 목소리도 너무 애 같고. 우리는 매장을 아예 맡아줄 매니저를 뽑고 있는데.
4: 매장을 맡아줄 수 있다는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목소리는 제가 얼마든지 바꿀 수 있어요.
3: 어머, 목소리가 미남 배우 차승원 씨 같네.
4: 어떻게 더 보여드릴까요? 저세요, 롯데리아입니다. 감자튀김 다 됐어요.
3: 너무 좋다. 너무 좋아, 너무 좋아. 그냥 아예 그 목소리를 쭉 일해줄 수 있어요? 아예 그냥 성대를 갈아 끼워버려. 아니다, 얼굴도 갈아 끼웠으면 좋겠다, 카리스마 있게.
4: 아이 이봐요. 그렇게 다그친다고 될 게 아니에요. 큰일 나요.
0: 갑자기 끼워놓은 오늘의 억지 선물.
4: 그렇게 다그친다고 될 게 아닙니다. 큰일 나요.
0: 오늘의 억지 선물. 그렇게 다그친다고 될 게 아닙니다. 큰일 나요. 다그친다는 큰일 나. 다그친다는 큰일 나. 다그친 큰일 나. 다그친 큰일 나. 다그쳐 큰일 나. 다그쳐 큰일 나. 초콜릿.
1: 야, 역대급 부드러웠어요.
0: 다크 초콜릿을 드립니다. 나.
1: 그라데이션이.
0: 예.
1: 야, 이거 역대급이었어요.
0: 아, 진짜 이게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작가는 무슨 생각을 하고 이 대본을 쓰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나한테 다 맡기는 것 같아요. 자, 다크 초콜릿.

0: 101장을 해볼 텐데 네? 다크 초콜릿에 다크 이행시로 여러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억지 101장이니까 말이 안 되게 보내야 돼. 이상하게 막. 네?
1: 지금부터 다크로 이행시 마구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샵에 1077 50원, 긴 문자 100원, 합쳐서 150원, 고릴라는 무료입니다. 딩동댕 통과되신 분께는 다크 초콜릿 드립니다.
0: 네, 노래 하나 들을 동안 다크 이행시 많이 보내주십시오. 네? 자, 무슨 노래 들을까요?
1: 다크 비가 부릅니다. 왜 만나?
0: 모르는 가수네요. 네, 모르는 다크 가수. 다크 비. 예, 왜 만나? 왜 만나요? 근데 둘이 순호 씨하고 공주.
1: 공주님. 왜 모셔?

0: 자, 다크비가 이딴 노래를 하는 사람들이네요.
1: 네, 아이돌입니다.
0: 아이돌이
1: 네.
0: 어, 그래요?
1: 네, 그럼요.
0: 와, 알아요?
1: 유명한 아이돌이에요.
0: 그래? 난 네. 처음 들어보지.
1: 어, 지금 활동한 지 좀 몇 년 됐죠?
0: 어,
1: 네, 다크비.
0: 콜투쇼에 안 나와서 제가 모르는 모양입니다.
1: 네.
0: 왜 만나는 노래 잘 들었고요.
1: 네?
0: 자, 불명이 다크로 보내라고 얘기했는데 또 초콜로 보내서
1: 마음대로.
0: 예, 초콜릿에 네. 초콜로 보낸 사람이 있어요.
1: 네.
0: 재밌으면 선물을 드리지만 재미없으면 일주일 동안 문자를 차단합니다.
1: 네.
0: 김웅석 씨,
1: 초묵과 원묵과
0: 골
1: 골뽀해
0: 골뽀해 뽀뽀해. 오,
1: 예. 초콜로 보냈지만 성공했어요.
0: 뽀뽀는 해봤어요? 어, 해봤대, 해봤대, 오, 해봤대. 어, 해봤대.
1: 뽀뽀해대.
2: 뽀뽀를 허하노라.
3: 내 뽀뽀를 허하노라. 어서 들어오너라.
1: 어서. 뽀뽀는 어떻게 손등에다 하나요?
0: 자, 최태영 씨.
1: 네?
0: 자,
1: 알겠습니다. 다.
4: 다람쥐가 새앙쥐를 낳고 말았다.
1: 그.
4: 크면 아빠 찾아가.
1: 오.
0: 네.
1: 다람쥐가 어떻게 새앙쥐를 낳았을까요?
0: 어떻게 됐을까요?
1: 불편한 진실이네요.
0: 네, 다람쥐가 네. 막 돌아다니는 모양.

0: 네,
1: 김혜지 씨. 다?
0: 바람지네요. 네. 아, 또, 다시 뭐라고요?
1: 다?
0: 다 큰겨?
1: 크.
0: 크다 만겨?
1: 크다 만겨?
0: 크다 만겨?
1: 다 큰겨? 약간 충청도 보지네. 다 큰겨?
0: 크다 만겨?
1: 크다 만겨?
0: 이거 어떻게 된겨 이게?
1: 어떻게 된겨 이게?
0: 네. 2579님. 다?
1: 다시다.
0: 크.
1: 그래 이 맛이야.
0: 어, 뒷광고를.
1: 어, 네. 정민수 씨. 다
0: 다이소에서
1: 그
0: 크레용 팔아요. Get a crayon. Get a crayon까지.
1: 조용하네요. 네. 네. 세 명 이상은 좀 활짝 네. 웃어야 되기 때문에. 네.
0: 4130.
1: 어, 김동률 씨 노래 버전이네요. 네.
0: 다
1: 다시 사랑한다 말할까 오형근 씨 다
0: 타산의 여왕
1: 그
0: 크레오파트라 오
1: 아하.
0: 네 조용했어요 네 여기는 공주님이 계십니다 네 8155님 다
1: 다 비켜요
0: 그
1: 큰 겨 마려워요
0: 아, 야,
1: 9247님 다
0: 다 같이
1: 그
0: 크게 외쳐봅시다. 공주야 사랑해.
1: 아, 본명이 너무 궁금하지 않아요?
0: 네, 본명이 너무 궁금합니다.
1: 어, 공주님의 본명이 진짜 궁금합니다.
0: 아니 아니면 이름이 공주일 수도 있어요.
1: 아, 그럴 수, 네. 아, 그렇진 않을 것 공주? 같아요.
0: 네.
1: 예, 예.
0: 김성현님 다
1: 어, 아,
0: 네, 다.
2: 자기야 공주 심심해요
0: 그
1: 그럼 우리 뽀뽀나 할까 오늘 뭐 순호와 공주의 특집이에요 예
0: 예
1: 자 정민수 씨 다
0: 다 알지 강서에
1: 그
0: 그 병원 어딘지
1: 아. 야, 오늘 생방 끝나기 전에 그 병원이 어딘지 밝혀냅시다.
0: 네.
1: 우리 밝혀냅시다, 우리가.
0: 프린세스 병원.
1: 아, 강서에 무슨 병원일까? 원장님이 복지가 좋고.
0: 아, 네, 복지가 좋고. 총무과, 볼링 동아리가 있고.
1: 총무과, 원무과가 있고.
0: 네, 사내연애가 열려 있고.
1: 순호란 이름의 총무과 직원이 있고.
0: 네.
1: 공주란 별명의 원무과 직원이
0: 있고. 네. 둘은... 접수를 하러 가면은 공주님이 받아줍니다.
1: 예. 예.
0: 어디가 아파서 왔느냐? 너는 3층으로 가라.
1: 저희는 두 번째 억지 공투로 갑니다.
0: 네.
1: 막 줘버리세요.
2: 그럼 혹시 우리 지점 말고 다른 지역에서 일하는 건 어때요? 지금 거제점에서 알바를 구하고 있거든. 너무 멀어서 안 되겠죠?
3: 에이 그럴 리가요. 저는 돈만 벌 수 있으면 됩니다. 거제야.
2: 그래요? 그런 태도 너무 좋네요. 합격! 오늘부터 바로 일할 수 있어요? 요즘 거제가 핫하잖아? 그래서 거제 특산물로 새로운 메뉴를 개발해야 하거든요.
3: 거제 물회맛 양념감자는 어떨까요?
2: 어, 굿 아이디어다. 거제가 굴이랑 미역, 멍게가 유명하니까 그걸로 물회를 만들면 되겠네?
3: 그 비린내 3대장인데 그 악명 높은 셋을요.
1: 갑자기 끼워놓은 오늘의 억지 선물.
3: 그 악명 높은 셋을요.
1: 오늘의 억지 선물. 그 악명 높은 셋을요. 그 악명 높은 셋을요. 그 악명 높은 셋을. 그 강용품 셋을. 그 강용품 셋을. 그 강용품 세트.
0: 와. 야, 예술입니다.
1: 오늘 진기명기래 옆에서. 예. 야, 진기명기도.
0: 야, 이 부분만 억지가 아니에요, 지금.
1: 예. 자, 오늘의 억지 선물은 구강용품 세트입니다. 구강용품 세트. 101장을 해 보고요. 이 중에서 구강 이행시 받겠습니다. 네. 구강용품 세트의 구강.
0: 네, 지금부터 구강으로 이행시 마구마구 보내 주세요.
1: 네, 네. 구강이요.
0: 샵에 1077 50원. 긴 문자 100원 합쳐서 150원. 고릴라는 무료입니다. 딩동댕 통과되신 분들께는 구강용품 세트 드립니다.
1: 아, 노래 하나 듣고 올 동안 빨리빨리 보내세요.
0: 네, 노래는 소녀시대의 베이비 베이비.
1: 예, 두 명의 아기죠.
0: 네. 쌍둥이

0: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1: 케어. 원해요?
2: 케어원 헤어.
1: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2: 케어원 헤어.
1: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2: 케어원 헤어.
1: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3: 어디까지 가시나요?
4: 살아서 장까지요.
3: 혹시 닥터 캡슐 천?
5: 서서 간다 장까지 가나.
4: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5: 닥터 캡슐.
4: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6: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7: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6: 국민 인쇄

0: 자, 구강용품 세트를 드리는데요. 구강 이행희 씨 가겠습니다. 이동화 씨부터 가겠습니다. 구!
1: 굴에서
0: 강!
1: 강서 병원이 어디죠? 지금 들었는데
0: 이동화 씨 안타깝게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1: 예, 찾아보세요.
0: 여기서 차로 20분 거리에 있는 강서구에 위치한 병원이라고까지만 알아냈습니다. 우리가.
1: 근처에 볼링장이 있고요.
0: 예. 자,
1: 1809님 구
2: 구교환입니다.
1: 강
2: 강서구 어디 병원이에요?
0: 전국민이 난리가 났어요 지금.
1: 구교환 씨도 궁금해하고 있어요 지금.
0: 아, 구교환 씨가 궁금해요. 네. 자, 0440님 구
1: 구강을 서로
0: 강
1: 강하게

0: 붙여볼까? 공주야?
1: 구강을 붙여보세요.
0: 네. 구강을. 박기덕님 구.
1: 구디 별밤에 사는
0: 강.
1: 강감찬 장군. 이게 뭐죠? 강감찬 장군이 아직 살아있다는 얘기인가요?
0: 아, 그렇죠. 별밤에.
1: 예. 구로 디지털 단지에.
0: 예, 디지털 단지에 강감찬 장군.
1: 자, 227 하나님 구.
0: 구준엽.
1: 강.
0: 강원래.
1: 아하. 네.
0: 팀이죠.
1: 클론이죠.
0: 네. 정혜정님 구.
2: 그립다. 너무 그립다. 컬투쇼 스페셜 DJ.
0: 강.
2: 강승윤.
0: 강승윤 씨는
1: 내일인데.
0: 네, 내일 나옵니다.
1: 네, 내일 나옵니다.
0: 그러면 오늘이 제일 그리울 때죠.
1: 예, 그러네요. 예. 바로 전날이 제일 그립죠. 예, 예. 예.
0: 내일 나오니까 축하드리고요.
1: 예. 네. 자, 이인성 씨. 네. 아, 이호주 씨. 님. 자, 구.
0: 그랬어 난
1: 강.
0: 강누난나. 강누난나.
1: 한 번 더 해봐요.
0: 강누난나. 네, 이인성 님 구.

0: 자, 9032님 네? 버즈 노래 버전입니다. 네. 구
1: 그대 기억이 지난 사랑이 내 안을 파고든 강시가 되어
0: 강시가 되어
1: 내 안을 파고드는 강시. 예. 네, 이주인님 구
2: 구미호의 이상형
1: 강
2: 강시.
1: 어, 귀신 커플.
0: 아하. 네. 자, 택배 왔다라는 아이디어. 네. 구
1: 구강 관리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0: 강
1: 강냉이처럼 단단한 치아를 위하여.
0: 어, 지, 어, 진지하죠.
1: 진짜 열심히 하시고요. 이철구님 구
0: 구철이를
1: 강
0: 강구로 하면 이철구. 웃었어 이거. 아, 이철구 씨. 예, 본인 이름을 아주 자존감이 있는 사람이에요.
1: 이철구 씨만 할 수 있는 개그죠 이거는.
0: 예, 예, 예.
1: 다른 분은 못해요.
0: 예, 예. 네. 박혜영 씨입니다. 아, 이거 어, 박신양 씨. 네. 버전이네요. 네. 자, 구
1: 그렇게 다
0: 강
1: 강져가야 속이 후련했냐?
0: 아하. 아. 후련하지 못하죠.
1: 네, 김래원 씨.
0: 아, 김래원 버전이구나.
1: 네. 네. 권지현 씨 구
3: 구청장입니다.
1: 강
3: 강서구 홍보대사로 공주님을 모시고 싶습니다.
1: 아, 공주님 필승이에요 지금.
0: 야, 이제 강서구 홍보대사까지 되겠어요. 예. 예.
1: 어, 강서구를 다스리고 있는 공주님이.
0: 자, 우리 여러분들 어, 빨리빨리 검색하셔갖고 예, 목동 4옥에서 여기 SBS에서 거리로 차로 20분 네. 거리에 있는 강서구 소재 병원을 빨리 검색하십시오. 우리는 방송 내에 찾아드립니다. 네. 우리는 1시간밖에 남지 않았어요.
1: 네, 아니면 병원 문을 열고 원무과에 사람이 있나 없나 지금 보시면 됩니다. 원무과에 없으면 그 병원이거든요.
0: 예, 예, 예. 네. 순호 씨, 그래서 총무과에 들어가서 네. 여기가 순호 씨가 있나요? 어, 오늘 반찬했는데 그럼 거기야!
1: 거기야! 네, 노래는 더 크로스의 백설공주를 사랑한 난장이 듣겠습니다.

0: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역함?
1: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0: 이응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1: 그럼 몽젤 바디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대.
2: 헐,
0: 몽젤 바디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3: 근거중심 라이프케어 몽젤.

0: 25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1: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2: 어제는 비가 오더니 오늘은 찜통이네. 이럴 때일수록 안전수칙이 중요한데.
3: 폭염 때 꼭 지켜야 할 5대 기본수칙은 1. 시원한 물 섭취. 2. 냉방장치 가동. 3.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4. 보냉장구 착용. 5. 온열질환자 발생 시 119 신고. 호우와 태풍 전에는 배수구, 시설물, 기계장비 결숙 상태 등 안전점검 실시. 침수 붕괴 위험 시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2: 여름철 재해 예방 수칙으로 건강과 안전도 지킬 수 있습니다. 산재 위험 상황은 안전일터 신고센터로 신고해 주세요.
3: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두근두근.

0: 취업이 잘 되는
1: 경복,
0: 잠재력을 전문가로
1: 경복
0: 4호선 캠퍼스
2: 경복.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1: 경복대학교.
2: 수도권 대학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에서 정시를 알려드립니다. 와!

0: 자, 여러분 친구들 스타 출가를 드리자 3부의 문을 엽니다. 어, 계속되는 추궁 끝에 네. 우리 이재율 씨가 K병원을 얘기했는데
1: 네.
0: 아, 눈빛이 흔들렸죠?
1: 완전히 흔들렸고 어. 표정이 낯빛이 싹 바뀌면서
0: 네, 지금은 설레설레 흔들고 있는데 자, 한 시간밖에 남지 않다는 약간 조바심이 납니다.
1: 이러면 저희가 뒤를 밟을 수밖에 없거든요.
0: 예예예. 예, 예. 자, 방청 신청하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면서 우리 공찬 예원을 만나보겠습니다.
1: 네, 문자는 샵의 1088번이고요. 50원의 정보 이용료, 긴 문자 100원 듭니다. 또는 컬투쇼 홈페이지 방청 신청 게시판으로 방청 가능한 날짜, 인원수, 간단한 자기소개 적어서 신청해주세요.
0: 자, 제발 좀 자기소개를 간단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장황하게 하면 아, 궁금한 걸 알고 싶다는 걸 알게 돼갖고 예.
1: 간단하게.
0: 어? 1618님. 네. 어, 김디,
2: 저 어제 저녁 퇴근길에 오목교 무 백화점 갔었는데 컬투쇼 쇼핑백 들고 다니는 중년 여성 서너 분을 봤어요. 그때 시간이 8시경이었는데
0: 와, 오래 있었다. 오. 이 근처에
1: 방청, 8시?
2: 방청 갔다가 그때까지 복동에 머물면서 좋은 시간 보내신 듯해요. 너무 부러웠어요.
0: 네, 이 방청 오면 저희가 네. 소정의 좀 기념품을 하나 드, 그렇죠, 넣어서 그렇죠. 쇼핑백을 이제 거기다 넣어서 이제 드리는데
1: 네.
0: 거기에 이제 요이 투시타치 컬처쇼 로고가 박혀 있습니다. 그 쇼핑백에 그걸 계속 들고 다니면서 목동 일대를 돌아다니면서 여기 상, 여기 이 동네 상권을 살리고 있어요.
1: 어, 하이에나처럼
0: 왜?
1: 목동을 계속 배회하고 있었어요.
0: 어, 감사합니다. 컬투쇼가 목동의 상권을 살리네요.
1: 네, 컬투쇼 덕분에 목동이 살아납니다.
0: 예. 자, 그리고 내일 예고 잠깐 좀 해드릴까요? 내일의 네. 스페셜 DJ는 아까 말씀드렸던 위너의 리더 우리 네. 깡디 깡승윤 씨랑 함께하고요. 네. 3, 4부는 망해버린 사연 사고 팔고 망구구 우리 또 네. 재율이가 내일도 나옵니다.
1: 네, 역시 살려고요. 그래서
0: 네. 네. 여기서 살 거니까 네. 오늘 끝나고 나서 잠깐 두 분을 미행하도록 해.
1: 네, 제가 정확히 파악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0: 아, 내 이름을 알겠구나. 아무연 이재율 씨랑 함께 3, 4부에 또 재밌게 망국 사연 우리 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상품 소개하고 광고 듣고 공찬 예원을 만납니다. 이쯤 되면 하는 똥꼬 근력 강화 운동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케겔 운동이죠. 변비도 없애주고 여러분들 엉덩이 애플 힙도 만들어주는 고 운동입니다. 똥꼬

0: 후보의 힘을 줬다 뺐다 줬다 뺐다 줬다 뺐다 줬다 뺐다 줬다가 뺐다가 줘줘빼빼 엉덩이에 힘을 주면 근육이 뭉쳐지면서 몸이 자연스럽게 올라가죠.
1: 네, 뺄 때 너무 빼지 마세요 힘을.
0: 예, 빼면 똥꼬도 빠져버릴 수가 있습니다. 네,
1: 적당히 주고 적당히 빼고
0: 이렇게 박자에 맞춰서 이렇게 운동을 하면서 자동주문 대성자동문에서 백화점 상품권,
1: 국가대표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기능성 베개,
0: 아미섬에서 스카이라인 집 와이어 이용권,
1: 에몬스에서 리클라이너 소파,
0: 자연차를 지키는 닥터 미니시에서 프리미엄 구강용품 세트,
1: 육아는 잠깐 허리는 평생 베베스완에서 조끼 아기 띠,
0: 국민유산균 딱지와 청인에서 청인 멜라바이오틱스,
1: 언제나 세탁은 월드클리닝에서 백화점 상품권
0: 자 눈건조 눈건강엔 에즈유에서 아이리프 눈건강기는 식품,
1: 디자인을 담은 바람 일레드에서 프리미엄 저소음 선풍기,
0: 건강케어 파트너 케어원에서 백화점 상품권,
1: 치과의사가 만든 구강탄탄에서 미백 전동 칫솔,
0: 줬다 뺐다 줬다 줬다가 뺐다가 줬다 뺐다 왜 안 해요 여러분. 당신들 똥꼬 건강에 좋다는데 지금
1: 몰래 하고 있는 거 다 알아요 지금.
0: 40년 전통의 맛 진포랑에서 포천 이동갈비 세트,
1: 기분 좋은 배부름 배꼽 한상에서 공주 알밤 양념육 밀키트,
0: 유산균 초콜릿 비타와이즈에서 당뇨용 프로 다크 초콜릿,
1: 호텔 감성 휴슬 침대에서 쿨 냉감 메모리폼 베개,
0: 미국 기능성 신발 오소핏에서 세상에서 제일 편한 운동화,
1: 리진바이오에서 자동 케겔 운동기기 휴케마,
0: 꽃배달 전문업체 컬트 꽃배달에서 꽃바구니를 드립니다. 아, 줬다 뺐다 줬다 뺐다 줬다가 뺐다가 줬다 뺐다. 광고요! Here we go.
2: 저 23년생 아이언익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3: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4: 272개의 항목 점검과 신차와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5: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최고의 수면을 선사하기 위해 전 세계 특급 호텔을 다니며 매트리스를 연구했습니다. 베스트 슬립 Z 시리즈. 제 이름을 걸고 자신 있게 추천드립니다. 5-star hotel mattress.
6: Best sleep. 충청 캠퍼스와 고향 캠퍼스로 어디서나 가까운 중부대학교.
7: 캠퍼스가 두 개, 꿈도 두 배.
6: 모든 학생이 성장하고
7: 학생과 함께 성장하는
8: 중부대학교!
6: 중부대학교와 함께
7: 여러분의 꿈을 키우세요.
9: 한 번에 합격! 해커스로 가!

0: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1: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0: 거룩하고 가슴 벅차게 맞이해버린 컬투쇼 20주년. 강산이 두 번 변했고 어린아이가 성인이 되는 무려 20년 동안 수많은 코너들이 생겼다가 사라져갔다.
1: 역사를 기억하는 자만이 푸른 미래가 있을지니 그동안 문 닫고 세상을 등진 역대 컬투쇼 코너를 관짝에서 꺼내본다.
2: 컬투쇼 20주년 특별기획
3: 코너 재개발 프로젝트. 이번엔 이 코너다. 한 번 더 사랑해 고스터.
0: 달아주세요. 걸쭈 역사 속에 범수해 있던 많은 코너들 관측에서 다시 꺼내고 재개발하는 곧단 코너. 제가 재개발 조합장이 되겠고요. 오늘 율디, 이제 율디가 바로 행동대장이 되겠습니다. 오늘 열정적인 조합은 두 분을 소개해 주시죠.
4: 네, 제가 올해 3월에 이분을 예능 프로그램에서 만났는데 제가 소녀시대의 티파니 씨를 따라했고요. 이분은 맨발촌 화사 씨로 변신했는데 저한테 각선미로 졌다고 패배를 인정하셨어요.
3: 예예.
0: 예. 네. 예예예예예. 예, 예, 예, 예.
4: 걸그룹 주얼리로 데뷔해서 배우 예능인으로 활약 중인 예원 씨 어서 오세요.
3: 네, 안녕하세요. 예원입니다.
4: 와, 이게 지금 예원 씨 다리가 아니고 제 다리입니다. 와.

0: 어쩜 이렇게 길고 막
1: 엄청 길어 하얗고
2: 곧죠 되게 곧죠.
0: 네.
1: 그래요. 알았어 이제 그만 봐도 돼. 예.
2: 야, 거, 아, 아 그만 보세요. 왜 이러세요?
1: 컬트 쇼에 네. 맨날 팀 형들이랑 오다가 혼자 온 거는 오늘이 처음입니다. 네. 보이그룹 막내 중에 제일 잘생긴.
3: 아, 아, 에. 아.
1: 보이그룹 막내 중에 어. 막내 중에 제일 잘생긴 얼천.
2: 아, 얼천 얼천.
1: 어, 최근에 데뷔 15주년 콘서트 D-Day를 잘 끝냈다는 비욘에프의 막내 공찬.
3: 안녕하세요, 비욘에프 공찬입니다. 반갑습니다.
1: 와, 우와.
3: 아이고.
1: 와, 15주년 콘서트 어땠어요?
3: 아, 네, 15주년을 맞이해서 네 반아들과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너무나 뜻깊은 추억이었고 반아들도 너무나 행복한 기억들을 가져가신 것 같아서 너무나 뿌듯합니다.
1: 아, 그래요. 오늘 이제 컬투쇼에 좀 몇 번 왔었지만
3: 네네네.
1: 혼자 오니까 어때요?
3: 긴장됩니다. 아. 왜냐면 사실 형들 산들이 형 신우 형이
1: 산들이랑 신우가 주로 떠드니까
3: 예, 주로 말을 많이 하는데
1: 걔들 많이 해야죠.
2: 네, 토크담당 이제는, 토크담당
3: 네, 저도 많이 해야죠. 네 그래서 놀러 왔습니다.
0: 아, 저 사실 되게 오랜만에 보거든요. 한 진짜 10년 넘게
3: 맞아요. 옛날 네. 초창기 때 이제 데뷔하고
0: 네, 그때 보고 봤는데 진짜 똑같아요. 그때도 너무 잘생기고 그랬는데 지금도 아유. 너무 잘생겼다.
3: 아니야 아니야.
2: 지금 예원 씨가 지금 한눈에 반한 것 같은데요 지금.
0: 그러네.
2: 네. 한눈에 반했어요 지금.
0: 정말 한눈에 반했네.
1: 정말 한눈에 네. 반했네요.
0: 네, 그러네요. 예. 네.
1: 두 눈에 반해야 되는데 네. 오늘은 한눈으로만 보네요.
2: 네, 한눈 한눈으로.
1: 예. 왜 그러신 거예요?
0: 네?
1: 왜 그러는 거예요?
0: 아 이게 제가 다래끼가 났어요. 아,
1: 다래끼가 났고 눈이 이쁘니까 그래 누가 질투하는 모양이네.
0: 아이고.
1: 아이고 진짜.
0: 누구야 누구야.
2: 누구인가 누가 질투했는가.
1: 예. 공찬이가 8월 14일이 생일인데 생일을 맞아서 성수동에서 사진전을 열었네요.
0: 와. 그래요?
1: 공찬 씨가 직접 찍은 사진?
3: 네, 제가 이제 18년도부터 지금까지 찍었던 사진들을 모아가지고 생일 맞이로 반하분들이 즐겁게 좋은 시간 가질 수 있게끔 준비를
1: 전문적으로 사진을 찍는 거예요?
3: 아, 전문적으로는 아니고요. 제가 조금
0: 취미로
3: 네, 취미로 찍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1: 주로 뭘 찍어요? 풍경을 찍어요? 사람을 찍어요? 뭘 찍어요?
3: 저는 풍경을 많이 찍습니다.
1: 궁금하다.
2: 잘생기신 분들이 사진을 잘 찍더라고요.
3: 아, 네.
2: 방승윤 씨도 그렇고
1: 아, 승윤이도 네. 아예 사진 작가잖아 거기는 네. 방승윤은
2: 사진 익숙하니까
1: 그러니까요.
2: 예원 씨는 지난 주말에 빅뱅 콘서트 갔다 오셨어요?
0: 네. Beat the art to bang bang
1: bang beat the art to bang bang
0: 최고였어요.
1: 언제 갔었어요?
0: 저 22일
1: 나도 그 거기 있었는데 그날.
0: 그래요?
1: 토요일이잖아 토요일.
0: 네네.
1: 네 나도 거기 있었어.
0: 어쩐지 목소리 들리더라. 그래서 제가
1: 크게 부르긴 했어 내가.
0: 대박. 나 그 컬투쇼 가는데 이게 환청인가?
4: 난 너를 사랑해.
1: 아니 이게 너무 재밌는 목격담이 온 게 그날 네. 저를 봤다는 사람 문자가 온 거예요. 어저께 왔나? 근데 제가 앉은 자리 맞은편에서 저를 확인했다는데 말이 안 되거든요.
0: 맞은편이요?
1: 아니 이게 그 종합운동장인데 네. 내가 있는데 저기서 김태균을 맞다는 거야. 말이 안 되는 거지.
2: 이거는 거의 상수역에 서 있는데 합정역에서 맞다는 거예요.
0: 그렇죠. 맞아요. 그 정도 돼요.
1: 진짜 모르잖아요. 네. 야. 너무 웃겼다니까 진짜. 와.
0: 너무 봐, 재밌으셨잖아요, 그렇죠?
1: 너무 재밌었어요 그날, 네. 완전 재밌었어요. 와, 자 컬투쇼 20주년 특별 기획 코너 재개발 프로젝트 한 번 더 사랑의 고스톱 코너 소개를 좀 간단하게 좀.
2: 네, 사랑의 고스톱 기본 룰은 이렇습니다. 사랑, 연애 관련 고민 사연을 소개하고요, 고할지 스톱할지 정해드립니다. 단 김태균 조합장님은 고해라 스톱해라 얘기는 할 수 있지만 투표권은 없어요. 투표권은 행동대장인 이재율, 조합원 공찬, 예원 씨에게만 있고요.
3: 컬투쇼 청취자, 쇼 단원들은 본인의 의견을 마음껏 얘기하실 수 있습니다. 네. 우리 세 명이 OX판으로 고, 스톱을 정할 거고요. 스탑이 나온 사연은 나가리 사연이 되고요. 오늘 방송되는 사연이 전부 고가 나오면 사연이 소개만 돼도 드리는 기본 선물 백화점 상품권 10만 원이 두 배로 커집니다. 와. 백화점 상품권 20만 원이 되는 겁니다.
0: 네. 야. 그리고 또 하나의 특별한 룰이 있는데요. 사랑의 고스톱이니까 흔들기가 있습니다. 고가 나온 사연이든 스탑이 나온 사연이든 상관없이 우리가 이 사연자한테는 선물을 두 배로 주고 싶다 결정을 하면 흔들 수 있는 기회가 갑니다. 사연자한테 그 생방송 실시간으로 네. 저희가 전화를 걸고요. 전화를 와. 받았다 그러면 바로 흔들기 성공.

0: 상대적으로 선물이 두 배가 되고요. 전화를 안 받았다. 그렇다면 실패가 되는 거죠.
1: 네, 저희가 확실하게 음성 변조까지 해드리니까 흔들고 싶으면 전화를 꼭 받아주세요.
2: 그렇습니다. 네. 자, 사랑의 고스톱 첫 번째 사연부터 갑니다. 방송놈들아 뭐하니? 음악 줘라.
1: 놀지 마.
0: 고등학교 때 정말 정말 좋아했던 첫사랑이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사귀었던 사람은 아니고요. 마음속으로만 진심으로 좋아했어요. 이후 같은 대학에 진학한 건 아니지만 우연히 전공이 같아서 대학에 간 뒤에도 진로나 공부 때문에 가끔 연락을 했죠. 아니 나 전공을 잘 선택했는지 모르겠어.
3: 나도 그런 생각 가끔 하는데 일단 끝까지 해봐야 후회가 되지 않을까?
0: 고민이 있어서 물어보면 늘 진지하게 조언을 해주곤 했어요. 그러다가 그 친구가 미국으로 석사 박사를 따러 유학을 떠났어요.
1: 공부를 많이 잘했나 보네.
0: 거리도 멀어지고 시차도 생기고 각자 사는 게 바빠지면서 연락은 자연스럽게 뜸해졌죠. 그러다 이 친구가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전공이 같다 보니까 지금은 비슷한 업계에서 일하고 있고 자연스럽게 다시 연락을 하게 됐습니다. 한동안은 편하고 오랜 친구처럼 지냈는데 최근 들어 조금 이상해졌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먼저 연락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요즘은 별일이 없어도 먼저 연락이
2: 와요.
4: 까톡.
3: 뭐해?
4: 까톡.
3: 퇴근했어?
4: 까톡.
3: 오늘은 안 바빠?
1: 아, 그거는 이거는
0: 괜히 마음이 몽글몽글해지긴 했지만 아이, 별거 아니겠지 하고 넘겼는데 얼마 전에는 옛날 이야기를 하다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3: 근데 너 진짜 많이 바뀌었어.
0: 어? 뭐가?
3: 너 고등학교 때는 좀 어두웠잖아. 말도 별로 없고. 근데 지금은 진짜 밝아졌어.
0: 아니 그때랑 지금이랑 같은 게 더 이상하지. 제 대답에 잠깐 말을 멈췄던 그 친구가 질문 하나를 던졌습니다.
3: 근데 누가 그렇게 바꿔놓은 거야?
0: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지만 아무렇지 않은 척 답했죠. 아 뭐가?
3: 사람이 그냥 이렇게까지 바뀌진 않잖아. 누구 만났어?
0: 어? 왜? 너 혹시 질투해?
3: 어? 질투는 무슨?
0: 또 갑자기 선을 긋는 답을 하더니 은근히 다시 물어봅니다.
3: 연애는 많이 했어? 어떤 사람 만났는데? 어떤 사람이 널 이렇게 바꿔놓은 거야?
0: 야, 아 뭐가 그렇게 궁금해?
3: 아, 그냥... 아, 근데 우리 고등학교 때 너 나 좋아했잖아.
0: 어?
2: 갑자기 들켰어.
0: 어, 그걸 알고 있었어?
3: 알았지.
0: 근데 왜 아무것도 안 했어?
3: 그땐 나도 어렸으니까.
2: 그땐 어렸지만 지금은 된다는 얘기 아니야? 그런 얘기야?
0: 그 말을 듣고 나니까 조금 헷갈리기 시작했어요. 십수년이 지난 지금 왜 굳이 그 얘기를 꺼내는 걸까 싶기도 하고 계속 연락만 하다가 요즘은 만나자고도 하는데.
2: 아하.
3: 우리 밥 한번 먹자.
0: 왜?
1: 아니 이분 호흡이 호흡이 항상
0: 당황하고 약간 생각 많은
1: 항상 러닝 뛰시는 분이에요.
2: 아니 왜? 지금 이게 현실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미연 씨한테 지금 공찬 씨가 대시하는 네. 느낌처럼 보이잖아요.
1: 지금 밥 먹자는 게 아니고요.
3: 저
1: 글입니다. 글.
0: 네.
3: 친구끼리 밥도 못 먹어?
0: 그래서 고심 끝에 이렇게 물어봤어요. 아 그냥 친구로 만나는 거야? 하지만 이 질문에는 정확하게 말을 안 해요.
3: 일단 만나.
5: 일단 만나? 우리 지금 만나. 일단 만나.
0: 사실 고등학교 때도 비슷했어요. 저는 좋아했지만 이 친구가 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늘 확신이 없었고
2: 어허.
0: 결국 아무 일도 없이 지나갔거든요.
2: 어허.
0: 지금도 여전히 애매합니다. 저한테 관심이 있는 것 같은 말을 하긴 하는데 정작 제가 확실하게 물어보면 또 슬쩍 넘어가거든요. 사실 제 마음도 모르겠습니다. 지금의 이 사람에게 다시 마음이 가는 건지 아니면 첫사랑이라는 기억 때문에 괜히 더 의미를 두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이 첫사랑 일단 한번 만나보고 제 마음도 확인해볼까요? 아니면 괜히 오래된 감정을 다시 꺼내지 말고 좋았던 첫사랑의 기억은 그대로 남겨둘까요? 고할까요? 스톱할까요?
2: 아하.
1: 아이고.
0: 아이고.
2: 사랑의 고스톱 첫 번째 사연 네. 네, 소개됐으니까 백화점 상품권 일단 10만 원권을 이분께 드립니다.
1: 네, 우리 쇼다는 분들도 이 사연에 대해서 고라고 생각하는지 스톱이라고 생각하는지 의견을 보내주세요. 샵에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는 무료입니다.
2: 이거 뭐 사연 내

0: 봤을 때는 같은 남자로 이렇게 봤을 때는 좋아하는 거 같아요. 네. 무조건. 네.
1: 좋아하는 거 지금 좋아하는 건 맞는 거 같은데 아, 이 사람을
2: 근데 왜 이렇게 말을 흐려요? 뒷말을. 아, 그러게. 확실하게 안 하고. 이유가 뭐죠? 저 혼자 지금 여기 여자니까.
0: 그러니까 사실은 사실 떠보는 건데 약간 떠보는 거죠. 남자분이. 마음이 어떤지. 근데 그래서... 일단 만나자는 거잖아요.
2: 네, 그렇죠.
0: 일단 만나서 밥을 먹자는 것은 그래서 배가 고픈 모양입니다.
1: 아직 빨리 식사를 전... 해결해야 되네.
0: 아~ 배가 고프기도 하고 네가 고프기도 하고. 아~ 그런 게 아닐까 싶어요.
2: 어머나. 오 마이 갓.
0: 오 마이 갓.
1: 네, 지금 이 상황 자체가 뭔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찬 씨?
3: 아, 이 상황이 좋아는 하는데 네. 너무 돌아가는 것 같아요.
0: 그렇죠. 공찬이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3: 저요? 아 지금 이제
0: 이 남자가 아니 지금 아니에요. 네네. 공찬이라면
1: 바로 던질라 그랬어요 지금.
0: 이 남자 입장이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마음에 들어 지금?
3: 아 저라면 솔직하게 말할 것 같아요. 돌려 말하지 않고. 예. 네. 뭔가 좋아하면 좋아한다 말할 것 같아요.
1: 근데 지금 유학을 갔다 와서 꽤나 텀이 있었는데 뭐 SNS나 이런 걸 보고 지금 얘기를 한걸 거란 말이죠.
0: 그렇지 이제 네, 예전과는 달라진 밝아진 모습과 네. 외모도 조금씩 이제 이게 자꾸 그렇죠, 웃게 되면 좀 달라지거든. 네. 그렇죠. 중간에 뭐 시술이라도 받고 했으면.
1: 그렇죠. 그렇죠.
2: 그렇죠. 분명히 업그레이드가 되거든요.
1: 좀 밝아졌다. 뭐 화이트닝 했어?
0: 그래서 갑자기 마음에 들어온 거거든요. 내가 보기엔 그렇거든요.
2: 그렇죠. 그렇죠.
1: 그리고 약간 저는 좀 꼬르만 포인트가 네. 옛날에 자기를 좋아했던 걸 알고 있어요. 네. 너 나 좋아했잖아. 이걸 좀 이용하려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3: 첫사랑 심리를 이용하시고.
0: 네가 나를 좋아했으니까 일단 만나서 밥은 네가 사. 뭐 이거예요?
3: 일단 사.
2: 그럴 수도 있겠네요.
0: 이야, 이게 뭐 이렇게 봤을 때는 여자분의 입장에서는 예은 씨가 볼 때는 남자는 마음이 있어 보여요, 없어 보여요?
2: 아, 저는 개인적으로는 좋아한다라는 감정은 사람을 헷갈리게 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0: 이런 떠보는 스타일의 남자 별로예요, 그러면?
2: 아, 별로예요.
0: 아, 별로예요?
2: 네, 네. 아, 이렇게 좀 돌려 말하고 이렇게 좀 계속 간보는 듯한 느낌, 계속 거리감을 유지하는 이거는 조금 별로인 것 같아요.
1: 이분 약간 노량진 스타일이에요. 너무 근데, 떠봐요. 너무 뜨는 사람이에요.
0: 예, 예, 너무
2: 노량진 스타일인가 했네.
1: 적당히 떠요.
0: 네. 근데 이렇게 간을 보는데 확실하지 않고 티미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얼굴이 공찬이야. 어때요?
1: 너 옛날에 좋아했잖아.
3: 너 나 좋아했잖아. 이거 밥 먹었어? 밥 먹자.
2: 어려운데?
1: 난 너 좋아하면 안 되냐? 넌 옛날에 나 좋아했잖아.
2: 일단
0: 밥 먹어요?
2: 일단 밥 먹어야죠. 일단 먹어야죠.
3: 소고기.
2: 먹어야죠. 먹어야죠.
0: 엠브레일?
2: 아니요. 밥 먹어. 제가 사야죠. 제가 사러 나가야죠. 네. 와,
0: 아니 권소민 씨 너무 웃긴다.
4: 근데 예원 씨 왜 오른쪽을 잘 못 봐요? 안 되는 왼쪽으로 했는데.
2: 네. 아 오른쪽을 못 보냐고요?
1: 아, 그래서 계속 눈이 제가... 저랑 마주쳐요 계속. 눈 이렇게.
2: 그래?
1: 어떻게 된 거야 이게?
2: 아 그래서
1: 못 꺾이겠어요 지금.
2: 아 그래서 유독 지금 왼쪽으로 보면 자 이게 원래 이렇게 보여야 되잖아요. 안 보여가지고 몸이 자꾸.
1: 아 저쪽 보고 토크하세요.
2: 아니, 몸이 예. 자꾸 돌아가. 예.
0: 그래요.
2: 아이고 예.
1: 아니 아까 사연을 읽을 때 분명히 네. 그냥 한 글자였거든요. 왜 물음표였는데 네. 왜? 점점점 왜처럼.
2: 네, 이입했어요. 네.
0: 자 문자 읽어주세요.
2: 네 김장수님이 스톱 남자는 좋으면 그냥 직진합니다. 이렇게 애매한 남자는 여자 있고 그냥 떠보는 것 같아요. 만나지 마세요.
0: 아니 근데 친구 사이이긴 하잖아 지금.
3: 그렇죠 아직은 친구.
0: 친구 사이인 거잖아 지금. 네.
2: 그렇죠. 근데 남자분도 좀 조심스러워서
0: 그럴 수도 있죠.
2: 그럴 수 있어요.
0: 예 석박사까지 했대잖아 지금. 그러니까 좀 약간 진중한 사람일 수 있어요.
2: 맞아요. 예
0: 석박사 했지만 뭐 직장도 비슷한 직장에 들어갔고
1: 네. 계열도 비슷하고. 네. 네 또 김효준님도 문자 하나 보내주셨네요.
3: 만나 제발 만나요. 뭐가 무서워서 못 만나나 만나봐요. 얼굴이 공찬인데.
1: 아 그런 정보는 없었어요.
0: 아, 그런 정보는 없었어요.
3: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0: 외모 정보는 없습니다.
3: 저 아니에요. 네.
0: 외모 정보는 없어요. 아 공찬이 보낸 줄 알고.
3: 아 제가 보낸 거 아니면 제 사연 아닙니다.
1: 그냥 공처럼 생겼을 수도 있어요. 공찬이라는 얘기는 없습니다. 예. 예. 예.
0: 자 또 읽어주세요 문자.
1: 네. 9438님이 그 남자 회피형인 것 같아요. 만나면 피곤해. 스톱.

0: 사람들 의견이 아주 분분합니다.
1: 네.
0: 4566님이 고요. 남자는 여자가 먼저 다가오길 기대하는 것 같네요. 네가 먼저 고백해 이런. 근데 마음은 있는 것 같으니 고. 이렇게 했어요. 분명히 마음은 있어요.
1: 아, 없는 것 같진 않아요.
2: 근데 이렇게 되면 좀 문제 생길 것 같아요.
0: 어떤...
2: 먼저 고백을 여자가 하잖아요.
1: 네.
2: 나중에 문제 생기면 네가 먼저 나한테 고백했잖아. 네가 나 먼저 좋아해서 그런 거 아니야? 하면서 남자가 막
1: 또 회피해.
2: 회피하고 막 그럴 것 같은 느낌이 들 것
0: 같아요.
2: 아... 잘못 들었나?
1: 아, 왠지 공찬 씨가 얘기하니까 정답인 것 같네요.
3: 공주님은 생각이 어떠세요?
0: 아, 여기 공주님이 오늘
2: 아, 공주님 오셨어요?
0: 오셨어요. 예. 병원 원무과의 언더커버로 공주님이 들어가셨고 신분을 숨긴 채 지금
3: 서울 강서구를 다스리는 공주님.
2: 와, 강서구에서 예, 예.
0: 총무과 백성을 만나갔고요.
2: 네. 와,
3: 네, 공주의 일탈이죠. 만났어.
0: 분명히 왕은 안 된다고 했을 텐데 백성을 만나지 마라 그랬는데
3: 네.
0: 총무과 백성을 만나서
3: 거의 네. 오디세이예요 지금.
0: 자 이제 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자 먼저 행동 대장 이재율부터.
3: 저는 X입니다. 예. 왜냐면 네. 아까 살짝 꽂힌 게 옛날에 나 좋아했잖아를 굳이 이렇게 말을 한.
0: 그래 그거는 좀 서로 민망한 상황인데 그걸 얘기해 버리면.
3: 그러니까 본인이 좀 갑의 위치에 가려는 것 같아가지고
1: 아
3: 비호감이었어요.
0: 좀 그게 별로다.
3: 네.
0: 너 옛날에 나 좋아했을 때면 그래서 뭐 알고 있었어? 근데 알고 있었는데 왜 행동을 안 했어? 뭐 그냥 그리고 또 얼버무리잖아요.
1: 아 네. 그렇죠. 다음 저는요.
0: 아하.
3: 아, 보자 보자.
1: 저는 오입니다.
0: 아, 오.
1: 아 고. 왜냐면 일단은 이게 마무리가 되지 않은 관계예요. 좋던 싫던 이렇게 마무리가 되지 않 끝나지 않은 관계라서 이거는 뭐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계속 머릿속에 맴돌 거란 말이죠.
0: 그래. 아, 친구 사이로도 애매해져 그러면.
1: 그러니까.
3: 지현 씨는 지금 공찬 씨라고 생각하고 있죠 지금.
1: 그래서 저는 일단 어떻게 되든 일단 해봐라.
3: 아 해봐라.
1: 마무리를 지어라.
0: 일단 밥 먹으러 가봐라.
1: 아, 가봐라. 그리고 돈 내라. 내가 돈 내고.
3: 뭐 만나볼 수는 있겠죠.
0: 아, 그래 네. 만나서 너 나 좋아하니? 뭐 이렇게 하면 물어볼 수도 있잖아 사실.
1: 에이. 너는 마음이 어때? 라고
0: 남자 자식이 뭐 얘기를 안 하고 그래. 뭐 이렇게 하면 되잖아.
3: 만나 해.
2: 그치 그치.
0: 아, 마지막. 그럼 너는? 너는 나 좋아해? 뭐 이렇게 들어온다고?
3: 역으로?
1: 아 역으로.
0: 자 공찬.
2: 네 저는 X입니다.
3: 아 스톱!
0: 남자들은 다 스톱이고. 네,
1: 스톱입니다, 역시 남자는 스톱. 남자의 마음을 더 잘 아나 보다.
2: 왜냐면 일단 만나기 전에 뭐 밥도 먹기 전인데
1: 네네.
2: 너무 많이 물어봐요. 남자 얼마나 만났어? 연애 얼마나 해봤어?
3: 맞아,
2: 어떤
3: 맞아.
2: 남자가 널 이렇게 만들었어?
0: 변했게만
2: 했어? 이런 것들이 만나고 나서도
1: 네.
2: 아 좀 전 남자친구의 그런 얘기들 많이 꺼낼 것 같아요.
0: 아,
2: 네, 그래서 많이 상처를 받고 힘들어할 것 같아서
0: 그래.
2: 그냥 좋게 좋게 끝내는 게 좋지 않을까.
0: 자 이렇게 2대1로 스톱으로 결정납니다.
3: 예.
0: 자 스톱 나가리원이에요. 자 저희는 4부로 넘어가는데 노래 하나 듣고 넘어갈게요. 네. 유승우가 부르는 노래인데 피처링을 우효가 했네요.
3: 우효. 예. 감탄사죠.
0: 네 노래 제목 네. 소개하세요. 네가 DJ잖아요.
3: 제목은 선입니다. 네.

0: 제가 결혼을 하면 축가를 불러준다고 예전부터.
1: 아, 난 진짜 마지막 남은 제 숙제예요.
0: 오직 라디오 하나만을 바라보는 라디오계의 소나무 라송 박소현의 러브 게임.
1: 사랑 참 어렵다 어렵다 너무 힘들다. 소리 질러!

0: 미국 잔슨빌의 노하우를 담은 잔슨빌 캔엠.
1: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2: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3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3: 생활정보.
4: 발트해를 품은 폴란드 북부 해변에서는 바다에서 밀려온 호박을 줍는 독특한 문화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호박은 약 4천만 년 전 송진이 화석화된 천연보석 호박을 의미하는데요. 현지인은 물론 관광객도 참여할 수 있고 호박을 줍기 위한 각종 팁까지 공유됩니다. 거센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친 직후나 늦가을에서 겨울철은 바닷물 밀도가 높아져서 더 많은 보석이 해변으로 밀려오는데요. 다른 사람들과의 경쟁을 피할 수 있는 이른 새벽이나 밤시간에도 탐사를 합니다. 해변가의 해초 더미를 뒤지거나 뜰채를 활용해 발견한 호박은 본인이 가질 수 있습니다. 바닷가를 거닐면서 자연의 보석까지 찾을 수 있는 폴란드의 특별한 풍경입니다.
2: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0: 자, 한 번째 사랑의 고스톱 4부의 문이 열렸습니다. 예. 아, 재밌습니다. 이 조합. 이재율, 공찬, 예원 씨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자, 이선재 씨. 예원 누님, 눈도 어깨도 모두 오른쪽만 까셨네요. 이건 유혹인가요?
1: 아, 그게 아니라.
0: 다 오늘 오른쪽 특집인가요?
2: 예. 왼쪽은 계속 올리고 있어요, 이렇게.
1: 아, 의도한 건 아닌데요.
0: 예.
1: 한쪽 어깨가 내려가 있어요. 예. 그래서 진짜 이거 그리고 멋으로, 패션으로.
0: 예, 오른쪽 아. 특별히 오른쪽을요?
1: 아, 그러게요.
2: 지금 제 쪽 시선에서는 예원 씨가 아니라 그냥 초등학생 같아요.
1: 아, 여기
2: 예. 눈병 걸린.
1: 예. 너무 웃기다.
2: 누구랑 같이 하고 있는 거죠 오늘? 네. 예원 씨였구나.
0: 예예예. 예, 예,
1: 아, 좋아요.
0: 예. 의도된 오른쪽 어깨를 이렇게 한 건가요?
1: 아유,
0: 왼쪽으로 다시 바꿔주시면 안 되네?
1: 의도는 아닌데 네. 근데 아마 또 하다 보면 이쪽이 내려갈 거예요.
0: 아, 그래.
2: 네.
1: 이상하네.
2: 자, 네, 또 문자 왔습니다.
1: 네, 1103님 방청 와서 보는데 예원님 노란색 모자 너무 잘 어울리고 병아리 같아요.
0: 네.
1: 공찬님도 너무 잘생겼어요. 사실 이 말이 중요한 거죠?
3: 감사합니다.
1: 공찬님도 너무 잘생겼어요.
0: 좋겠어요.
3: 아, 아니.

0: 그렇게 잘생기고 머리가 작은 기분이 어때요?
1: 네, 똑같습니다.
0: 똑같습니다. 똑같긴 뭐가 똑같아요.
2: 똑같아.
1: 감사합니다.
0: 내 기분을 알아요? 자, 예. 우리 첫 번째 사연은 이제 스톱이 나왔고 두 번째 사연 가보겠습니다. 음악 줘버려.
3: 저는 30대 초반 여성이고요. 2년 사귄 남자친구가 있습니다. 남자친구에게는 너무너무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제 자취방에서는 꽁냥꽁냥 놀 때는 너무 즐겁거든요. 아, 간지러워. 뭐야.
4: 야, 귀염둥이. 간지.
3: 하지 말라니까.
4: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지. 아유, 귀염둥이 눈병 난 거 봐. 왼쪽 어깨만 간지럽혀야지. 왼쪽 어깨만.
3: 아침부터 해지기 전까지 꺄르르 웃음소리가 끊이질 않습니다. 우리 오늘은 얼큰하게 김치찌개 콜?
4: 콜 김치찌개 좋아.
3: 맛있는 거 해먹고 예능 프로그램 보면서 낄낄대고 즐겁게 놀다가 잠이 들면 그때부터 악몽이 시작됩니다.
1: 뭐야?
3: 숨 쉬는 거야? 자기야 괜찮아? 아 뭐야? 차라리 그냥 드르렁 평범하게 코를 고는 거면 모르겠는데요. 그것도 아니고요. 조용히 몇 분 있다가 갑자기 세상 큰 소리로 칵 하고 숨 넘어가듯이 코를 고는데
0: 옆 사람 못 자죠.
3: 남자친구가 죽는 줄 알았어요. 게다가 연애 초반에는 저한테 거짓말도 했습니다.
4: 예원아, 나는 잠버릇이 진짜 깔끔 그 자체야. 코 골고 이 가는 애들 진짜 이해를 못하겠다니까.
3: 이렇게 뻥을 쳤는데 제가 따지듯이 왜 거짓말했냐고 했더니
4: 우리 사촌 형네 얘긴데 형수님이 처음에는 형 코 고는 게 너무 신경 쓰이고 잠도 못 자고 그랬대. 근데 살다 보니까 하나도 안 들리고 적응되니까 완전 괜찮대. 자기도 그럴 거야. 사랑의 힘으로 극복할 수 있어.
3: 나 원참 어이가 없어서. 근데 사랑의 힘이고 나발이고 숨 넘어갈 듯 컥컥대는 소리에 저는 정말 미칠 노릇입니다. 자다가 남자친구의 코와 입을 막기를 수십 번 하고요. 참다 베개랑 이불을 들고 거실로 나가면 기가 막히게 그걸 눈치채고는 난리가 나요.
4: 어디 가서? 우리가 부부싸움한 30년차 부부도 아니고 왜 나가? 내가 코를 골고 싶어서 고는 거 아니잖아. 안 돼! 내 옆에서 자! 왼쪽 어깨 까고 내 옆에서 자!
0: 오른쪽은 안 돼?
4: 오른쪽은 안 돼! 왼쪽 까고 내 왼쪽에 자!
3: 아니, 한 번은 직장 상사한테 제 고민을 털어놓았는데요.
5: 우리 남편이랑 증상이 뭐 똑같네. 그거 수면 무호흡증 아니야? 내 남편도 비슷하게 코골했는데 병원 가서 수면 검사하고 잘 때 양압기를 딱 끼니까 많이 좋아졌지 뭐야.
3: 그래서 남자친구한테 치료를 한번 받아보자 제안을 했는데
4: 뭐? 내 얼굴에 그 불편한 걸 끼란 말이야? 그리고 자고로 사랑이란 거는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사랑해줘야지. 억지로 변화시키면 안 돼. 나는 자기가 코를 드르륵 골차기처럼 골아도 사랑한다고. 내 마음 이해 못 돼?
3: 아니, 자기 건강이 걱정되니까.
4: 나 어렸을 때 이비인후과 가봤거든? 강서에 있는 이비인후과 내가 가봤거든?
0: 이비인후과 했어?
4: 거기 공주님이 이상 없대! 코골이는 완치가 없대. 자기는 뭐 내가 수술이라도 했으면 좋겠어? 수술받고 힘들어했으면 좋겠냐고!
3: 완전 고집불통에 무슨 말을 꺼내지도 못하게 해요. 저는 괴로워 죽겠는데. 아니, 지만 괜찮으면 단가요? 얼마 전에는 역대급 이 코를 골았고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불같이 화를 내면서 헤어지니 많이 진짜 대판 싸웠거든요. 코골이를 고치려고 노력도 안 하는 이 남자랑 계속 고해도 되나요?
0: 아하.
3: 결혼하면 더 문제가 심각해질 것 같은데 여기서 스탑을 고민해봐야 될까요?
0: 야. 다른 건 다 괜찮나?
4: 그러게요.
0: 코골이는 진짜 옆에 사람 너무 피곤한데 이런 식으로 골면 진짜 피곤하거든요.
4: 네. 그리고 떨어져서 자는 것도 용납을 안 하니까 지금.
3: 그러게요.
0: 결혼해서 자면 코골이 때문에 문제이신 분들은 뭐 머리를 반대로 두고 자기도 하고

0: 근데 반대로 둔다고
1: 그래도
0: 소리가...
1: 좀 적게 들리죠.
0: 네. 그래요?
1: 예, 네, 아무래도
0: 멀리서 들리는.
1: 예, 네, 아무래도 발 쪽에서 들리니까.
2: 아예 반대로.
1: 아예 반대로. 네. 그리고 이제 각방을 쓰면 되는데 사실은.
0: 그렇죠.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긴 한데. 응,
1: 결혼하면 그래도... 각방을 쓸 수 있으니까 이제. 네. 양악기를 많이 차긴 하더라고 요새 보니까.
0: 맞아요.
2: 맞아요. 그거 하면은 숨쉬기도 편하고.
1: 고집이 센 사람인 것 같아 그럼. 사랑의 모습 두 번째 사연 백화점 상품권 10만 원 드립니다.
2: 네, 우리 쇼다는 분들도 이 사연에 대해서 고라고 생각하는지 스톱이라고 생각하는지 의견을 보내주세요. 샵에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는 무료입니다.
1: 예원 씨는 잠버릇심한 남자친구를 만나본 적이 있나요?
0: 없는 것 같아요.
1: 다 고분고분 세근세근 잘 잤나요?
0: 저는 모르죠.
1: 아니 차에서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네. 운전할 때 누가 잘 수 있죠. 낮잠을
2: 잘 수 있고. 영화보다 졸거나 뭐
0: 그쵸 그럴 수도 있는데 잠버릇이 심한 남자친구라기보다 저는 이거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1: 그건 나 우리는 뭔지를 아예 모르죠. 뭐든지 다 말해줘요.
0: 제 남동생이 친남동생이 아. 어렸을 때 잠버릇이 좀 심했어요. 근데 갑자기 자다가 일어나서 막 그냥 졸려 그래서 뭐 냉장고 문을 탁 열더라고요. 너 뭐 먹게? 뭐 없어? 막 이랬어요. 졸려 그러더니 갑자기 바지를 내.
1: 아. 그러더니. 어머.
2: 냉장고에.
0: 야 너 뭐해? 야 너 뭐해? 막 이랬더니 뭐야 이러고.
1: 목류가 있었나 보다.
0: 약간 목류병이 있었나 봐.
1: 그러니까 술을 많이 먹고 들어온 건 아니고.
0: 아니 어렸을 때.
1: 어렸을 때.
0: 초등학교 때요.
1: 아 그러면 약간 목류가 있어. 지금은 괜찮아요?
0: 지금 완전 괜찮은데. 그때 너무 깜짝 놀랐어요.
1: 그게 지금 남자친구 얘기인 거죠?
2: 어떻게 그것 때문에 헤어지신 거예요?
0: 아니에요. 와 심하다. 상상해 보니까 끔찍하네요.
2: 왜냐면 이게 냉장고 문을 딱 열면은 밝고 하니까 그냥 화장실이겠거니 이렇게 생각할지도.
0: 그래 보신 적 있으세요? 혹시?
2: 아니요.
1: 와 우리 공자 씨는
3: 저는 잠버릇 그냥 이게
1: 뭐예요? 어때요?
3: 예쁘게 자는 것 같아요.
2: 예쁘게?
0: 이거는
1: 예쁘게 잔다고요?
3: 이렇게
1: 이렇게 보자.
3: 이게 정자세로 누우면 정자세로 잘 자는 것 같아요.
1: 아 정자세로 안 움직여?
3: 네.
1: 와.
0: 근데 이거는 본인은 몰라요, 사실.
3: 맞아. 그리고 피곤할 때는 저도 뭐 가끔 코 걸고 하는데 저는 이제 예전에 이제 멤버 형들이랑
1: 숙소 생활하거나
3: 해외에서 같은 방을 쓰면 누군지 말하기 좀 그런데 코 걸이가 좀 심했어요.
1: 아 산들이네. 예. 네.
3: 아 좀 심해가지고 네. 아, 왜냐면 저희 공연을 하고 리허설하고 다른 이벤트 하다 보면 피곤하니까
0: 그렇죠.
3: 그래서 저도 이해를 하는데 네. 서로 피곤하잖아요.
1: 그렇지.
3: 근데 너무 코를 고니까 참다 못 참겠어서
1: 깨웠어?
3: 베개를 이렇게 던져요. 아니면은 좀 장기침으로 하면 형도 잠깐 조용해지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도저히 안 될 때는 이어폰을 낍니다. 이어폰 끼고 노래 듣는데 다음 곡 넘어갈 때 잠깐
1: 그 텀에
3: 그 들리잖아요. 그러면 하다가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1: 그래. 이지선 씨.
4: 네. 공찬 오빠면 코골이라도 다 용서할 거야.
3: 심하게 안 곱니다.
2: 코골이도 되게 감미로울 것 같아요.
3: 너무 감미로운데요?
4: No.
0: 이은주님이요. 스톱. 12년째 각방 쓰고 있습니다.
1: 코골아서 12년째 각방을 쓰고 있다고.
2: 네. 송종헌님도 저는 스톱. 남자의 사랑에 대한 이상한 논리를 펴고 있네요. 여자를 사랑한다면 노력하는 척이라도 해야지.
1: 그럼.
0: 예, 그렇죠.
2: 이러다가 사연자분 고막 닳겠어요. 저는 스톱.
1: 이게 이제 사랑한다는 사이에 대해서 의미를 네. 그 사람이 원하는 걸 해준다기보다는 싫어하는 걸 안 하는 게 제일 큰 사랑이죠.
0: 어머 너무 잘하신다. 저도 그 생각이에요.
1: 진짜로.
0: 좋아하는 걸 많이 해주는 것보다 진짜 싫어하는 거 안 하는 게 정말 오래가고 행복하고.
1: 네. 진짜 참 배려죠, 참 배려. 배려가 이제 사랑에 꽉 차 있을 때 이렇게 변하고 진정한 싫어하는 걸 안 하는 거. 아 저 사람이 이걸 내가 이거 하는 걸 싫어하는구나 하는 거. 그걸 하나씩 줄여나가는 게 네. 사랑이죠.
2: 저 사람이 내가 집에 들어가면 참 싫어하는구나.
1: 그러면 안 들어가야 돼. 그러면 안 들어가야 돼.
3: 와우.
2: 계속 돌아다니고. 예. 8시까지 여기 목동 근처를 배회해야겠다.
1: 예. 진짜 배려가 깊은 남자죠.

0: 자, 977하나 영 씨.
1: 네. 네. 네. 코 고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거를 미안해하지 않고 서운해하며 적반하장인 태도가 문제다.
0: 그러니까.
2: 맞아, 맞아.
1: 강경 스톱 드릴게요.
0: 네. 개인적으로 저는 뭐 투표권이 없지만 저도 있다면 만약에 저는 저도 X를 할 거라고 아. 네, 참고만 하십시오. 네.
1: 오, 소리도 나요?
3: 균디 건 소리도 나요. 오, 네, 미,
0: 이렇게. 네, 내가 일본에 사온 거야.
2: 오, 오, 진짜요? 오,
3: 투표권도 없는데.
1: 황혜정님.
4: 네, 황혜정님이 고 헤어질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신랑도 코 장난 아니었는데요. 요즘은 같이 고라요. 딸들이 합주하는 거.
0: 나오 딸들이.
4: 적응
0: 딸들도 고나 봐. 와.
4: 오히려 적반하장 골아 버리시는.
1: 적응이 됐대. 네.
3: 8107님 우리 집인 줄 두 손 두 발 들고 말립니다. 두 손 두 팔 들고 말립니다. 스톱. 우리 집 양반 지금도 양압기 거부하면서 본인만 잘 자요. 아. 저는 다 들려요. 17년 살았지만 사랑으로 극복이 힘들어서 각방 씁니다. 못 자 못 자 절대 같이는 못 잡니다.
0: 그렇습니다.
3: 자, 그렇죠.
0: 저는 뭐 골 때도 있고 안 골 때도 있고. 네. 예, 그래서 그냥 같이 잡니다. 와이프가 괜찮은가 봐. 이제 이거 끼고 자더라고요. 귀마개. 귀마개 끼고 자갖고 저 없어도 그 버릇이 되고 끼고 잔대요.
3: 아, 맞아. 이게 한번 버릇되면은 이게 진짜 편하거든요, 잘 때.
0: 조용하니까 그냥.
3: 네.
0: 자, 결정.
3: 저는 개인적으로는 X입니다. 스톱. 아, 왜냐면은 이 코를 고는 거는 뭐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는데 이거를 대화하는 과정에서
0: 맞아.
3: 너무 좀 상대에 대한 배려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
0: 너무 고집을 부리면 안 되죠. 네. 자기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니잖아요.
3: 맞아요.
1: 맞아요. 네. 이번에 만장일치 나올 것 같기도 한데 네. 저는 저도 X입니다.
3: 네. 톱.
1: 이거는 뭐 사랑이라면 이렇게 좀 배려하고 서로 맞춰가야죠.
0: 동생 코 안 고라요?
1: 동생
0: 같이 갑방 쓰니까 모르나? 모르나?
1: 동생이요?
3: 네.
0: 동생이에요. 누가 남자친구래요?
1: 네. 아니.
3: 동생 코 고라요 지금?
1: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동생.
3: 아 코는 잘 안.
1: 왜냐면 동생이랑 같이 이제 좀
0: 어디 놀러 갔을 때나 이제 그렇게 뭐 아니면 아빠나 뭐 이렇게.
1: 아 저희 아버님. 네, 코 많이 고십니다. 네.
0: 엄마는 많이 힘들어하시고.
1: 엄마는 그냥 그러려니 하시는 것 같아요.
3: 애원 씨는 코 많이 곤데요?
1: 저는 코 절대 안 고려. 저는 진짜 잘 때 완전 정자세.
0: 와, 그냥 이만 가는 거예요?
3: 완전 정자세인 거를 사실 본인은 잘 모르는데 누가 말을 해주나 보는 거예요.
1: 아니야, 정자세. 네.
3: 정자세, 네,
0: 정자세로. 네. 공찬 결정.
4: 저도. X입니다.
0: 아, 올스톱이에요.
3: 네. 올스톱이 나왔어요.
4: 네, 스톱입니다. 아, 결혼이었으면 조금 O 할 법한데 네. 연인 사이니까 맞춰가는 단계여야 되지 않나. 그리고 남자가 사랑을 왜 내가 고통받고 힘든 거를 너가 참아.
1: 그러니까.
4: 그거 해놓고 왜 내가 고통받고 힘든 거는 왜 넌 못 참아줘 이게 이해를 못 해주는 게 조금 그런 것 같아요.
3: 오.
0: 자 이제 그러면 스톱으로 결정됐고요. 노래 하나 듣고 와서 흔들 사연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B1A4의 노래입니다.
3: 이게 무슨 일이야?
0: 이야
5: 이게 무슨 일이야 이렇게 좋나.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실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매장 갈 필요 없이 집에서 직접 보고 결제하세요. 가장 완벽한 식탁을 만나는 방법. 1533-1566 세라하임. 세라하임 무료 피팅 서비스.
2: 케어 원해요?
3: 케어원 헤어.
2: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3: 케어원 헤어.
2: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3: 케어원 헤어.
2: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4: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깨끗.

0: 자, 이제 흔들어 볼 텐데요. 네. 저희는 첫 번째 사연자한테 흔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아, 너무 궁금합니다. 마음이 너무 궁금하고. 네.
0: 다시 만난 고등학교 첫사랑과 마음을 확인해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약간 남자를
2: 꺼보는
0: 거. 꺼졌대?
2: 어?
0: 전화기 꺼졌다고?
1: 어? 어? 지금
0: 다시 해볼게.
1: 꺼졌던 건가요?
0: 다시 해볼게요.
1: 네. 네. 어, 안 돼.
0: 자, 제발. 다시 걸어보겠습니다.
1: 배터리가
2: 가만히 꺼졌어.
0: 흔들기 실패. 아하, 왜 꺼놨을까? 전화할까 봐 꺼놨나 보다.
1: 받기만 해도 선물이 두 배인데요.
0: 본인한테 전화한다고 그래갖고
3: 지금
0: 어머 깜짝이야. 아, 나한테 전화하라고 딱 꺼버렸나.
4: 놀래가지고 그냥.
1: 아니면 지금 건가? 만나서 식사 중이신 건가?
3: 아, 진짜 알 수가 없다.
0: 근데 지금 이제 첫 번째 사연은 좀 궁금합니다. 어, 이게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네. 후기를 좀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3: 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1: 만나셨는지 뭐 안 만나기로 하셨는지 그런 게 좀 궁금하니까.
0: 공찬 씨는 연애를 할 때 어떤 스타일이세요? 연애?
4: 저요.
0: 저는... 아이돌은 연애를 안 하죠?
4: 아, 합니다.
0: 아, 예.
1: 어, 누구 하죠?
4: 16년째 하고 있습니다.
3: 아하.
4: 오늘도 여자친구 보러 왔어요.
0: 예.
1: 어? 충격 발언인가요? 아.
4: 바나들.
1: 바나들.
4: 김바나, 이바나, 정바나.
0: 그래. 네.
4: 많습니다.
1: 바나, 정바나.
0: 아니, 아이돌도 연애를 해야지. 공주도 연애를 하는데. 예.
3: 하긴 해야죠. 많이 열려

0: 있어요. 요즘.
1: 예, 김도현 씨, 공찬님, 예언님 오늘 리얼 연기 매력에 푹 빠져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눈호강 기호강 넘넘 즐겁네요.
2: 아, 그래서
1: 실시간으로 기사도 하나 떴나 봐요.
3: 네. 어?
2: 뭘까요?
1: 기사가 하나 떴네요. 어떤 기사인가요?
0: 자, 뭘까요? 네. 자,
1: 아 예원 씨 기사네요.
0: 네.
2: 아
0: 예원 간 보는 남자 별로라 했는데 공찬 얼굴이면 내가 밥 살 것.
1: 어, 저 때는 또 마침 아니. 오른쪽 어깨를 까고 있을 때예요.
2: 아니 이게 아니 저 모습이 너무 너무 공찬 씨랑 밥 먹고 싶어하는 것 같은 모습이잖아요.
1: 아 근데 이재율은 안 보겠다는 다짐처럼 이제 눈을 가리고
0: 저 옆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예원 씨 오늘 한 번도 못 봤어요.
2: 아 미치겠다.
0: 마치 공찬 씨를 노리는 해적처럼.
1: 어 두 분 조합도 괜찮은데요, 공찬 씨. 뭐 시간 되면 또 나오실래요 여기?
4: 아 언제든 불러주시면 저는 남의 사랑 얘기 좋아가지고 재밌어합니다. 아,
1: 본인 네. 사랑 얘기는 안 하고.
4: 저는 항상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네. 언제든 뭐. 네.
2: 평소 연애 네. 프로그램 이런 거 즐겨 보세요?
4: 저 즐겨 봐요. 연애 프로그램으로 조금 공부하는 것 같아요.
1: 근데 첫 번째 사연자한테 지금 문자가 왔는데 저는 안 꺼놨다고 문자가 왔다는데요?
0: 뭐죠? 번호가 다르게 알고.
1: 왜 그러지 근데?
2: 컬러링.
1: 아 그게 컬러링이야?
4: 어?
5: 전화기가 꺼져 있어.
0: 이게 너무 헷갈리는 컬러링인데요.
1: 아 다시 찾아냈는데 번호가 잘못돼서. 간다 간다.
0: 지금 흔들기.
1: 여보세요?
6: 네 여보세요.
1: 자 흔들기 성공. 안녕하세요.
6: 안녕하세요.
1: 콜투쇼 듣고 계셨어요?
6: 네.
1: 저희는 스톱으로 결정이 났는데 네. 어떨 것 같아요?
6: 저도 스톱하려고요.
1: 진짜. 근데 밥은 한번 먹어보지. 그냥 약간 저희 생각대로 막 떠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6: 떠보는 것도 있고 사실은 지금까지 안 만난 게 약간 서로 시간이 너무 없어서 계속 연락을 주고받다가 시간이 없어서 안 만난 거여서 여기에다 물어보고 정말 확실하다 싶으면은 한번 만나볼까 했는데 저는 그냥
1: 갑자기 무섭게 왜 그래요?
0: 왜 그러세요?
6: 무슨 첫사랑으로 남기려고요.
1: 아 그래도 좋아하는 감정은 네. 있죠, 있기는.
6: 사실 그것도 잘 모르겠어요.
1: 아 헷갈리는구나.
0: 저희가 또 궁금한 게 혹시 그분이 공찬 씨만큼 잘생겼나요?
6: 아니요.
1: 스톱!
0: 스톱!
2: 방금 힘이 목소리에 힘이 너무 빠져. 아니에요.
1: 그러면 누구처럼 생겼어요?
6: 네.
1: 지금 남자 네. 그 친구분이
0: 닮은 연예인 있나요?
6: 아니요.
1: 독특하게 생긴 모양이군요.
0: 혹시 네. 저보다는 잘생겼나요?
6: 네?
0: 그 이재율보다는 잘생겼어요? 예?
6: 네. 아니요. 잘 안 생겼어요. 잘 안 생겼습니다.
1: 예예 뭐 후기 좀 올려주세요 어떻게 했는지.
6: 네 알겠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6: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1: 우리 예원 씨 홍찬 씨 수고하셨어요.
4: 네 감사합니다.
1: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이지율 씨 수고하셨고요.
0: 네 감사합니다.
1: 나도 수고했어요.
4: 수고했습니다.
1: 자 오늘 들어주신 분들 여기 와주신 방청객 여러분들 방송놈들 모두 수고했어요. 남은 하루 최선을 다해서 충분히 행복하세요. 땡큐.
7: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8: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7: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9: 하이 올리디아. 자연스러움을 바라는 당신을 위해 코 입술 주름 개선을 위한 PLLA 성분 필러 올리디아. 지극히 나답게 지극히 자연스럽게 나답게 자연스럽게 올리디아. 의료기기 광고 심의 필.
10: 신차 선택할 땐 어디?

0: 닥터피엘 닥터피엘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엘 닥터피엘
1: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실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0: 여러분들의 세상에서 가장 간절한 연애 기록
1: SBS 내 남은 연애는 매주 월요일 밤 10시에 방송됩니다.
2: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탁구 국가대표 신유빈입니다. 경기에서 졌다고 생각한 순간 제가 승리할 수 있도록 힘이 된 국민들의 응원처럼 과중한 부채로 힘들어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이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새출발기금이 응원합니다. 원금과 이자 감면, 상환 연장과 추심 중단 등 도움이 꼭 필요한 분들을 지원하고 취업, 재창업 교육을 이수한 분들에겐 추가 원금 감면까지 끝이 아닌 시작, 새출발기금 1660-1378로 지금 신청하세요. 이 캠페인은 금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가 함께합니다.
3: 봄나마에 가면 5가지 육수, 30가지 소스, 90가지 재료에 봄을 담았다. 샤브샤브의 봄이 왔어요.
4: 샤브샤브 봄담아, 샤브샤브 봄담아,
3: 보글보글 샤브샤브의 봄을 담다. 봄담아
5: 건강한 한 끼 샤브샤브 봄담아에서 정식을 알려드립니다.

0: Present! Up!
1: 황재성의 황제!

코미디 이 세 글자는 어쩌면 제 가슴 가장 깊은 곳에 박혀있는 저의 존재의 근원 같은 세 글자죠. 제가 요즘 다시 코미디 배틀에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2부작인데 벌써 9주차 결과가 나왔고 현재는 10회차가 진행 중입니다. 4분의 3이 지난 현재 제가 포함된 황설탕 팀이 총 5회 우승으로 현재 1위입니다. 매주 진짜 아이디어 짜고 촬영하고 편집까지 일일이 보느라고 정말 힘이 가 들지만 결과가 좋아서 기분 좋다.

자, 아직까지 안 보셨다면 다들 한 번씩 봐주시고요. 다른 팀들도 여러분들 기호에 맞는 코미디들을 아주 즐비하게 준비해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좀 도와주십시오. 오늘도 내시는 황제 파워 납시오.

0: 2026년 8월 27일 목요일 황제방어의 황제성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헬로. 자, 첫 곡은 트와이스 치얼업 듣고 오셨습니다. 아, 코미디가 또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코미디 쇼닉이라고 저기 티빙 쪽에서 티빙 플랫폼에서 하는 이게 쇼폼이 요즘 또 보기가 편하잖아요. 길게 안 봐도 되고 집중도 덜 해도 되고 그래서 그걸로 코미디언들끼리 모여가지고 또 한번 붙어야죠. 네, 왜 이렇게 싸우는 걸 좋아하는지 모르겠지만 아유 이게 또 싸우느라고 힘들어 죽겠습니다. 코미디로 싸우느라고 또 후트로마트로 할 수가 없잖아요. 네, 일단 이 쇼닉의 1위 팀은 오리지널 코미디쇼 제작권이 주어진다고 합니다. 사실 이 초반에 이 프로그램 들어갈 때 수많은 논란이 있었어요. 그냥 상금으로 주는 게 낫다. 이거 제작을 하면 이게 벌칙이 아닌가. 오로지 그 팀이 제작을 해가지고 네 특별 편성을 받게 되는 네, 그런 시스템인데 그 벌칙 같은 느낌? 네, 일을 제작진이 그냥 해주지. 네, 어쨌든 현재 일단 절반 정도는 10회차가 진행 중이고 저희가 5회 우승을 했으면은 사실 절반 정도는 잘 그래도 걸어왔죠. 네, 그리고 앞으로도 남은 회차도 이제 쭉쭉 가가지고 네 최종 우승을 해서 정말 말도 안 되는 프로그램을 아니면 저기 뭐야 전원 무료 출연 전원 우리 황제 파워에 아니다 자리 좁다. 네, 오지 마십시오. 네, 황제 파워 분홍이 방은 너무 좁습니다. 네. 어쨌든 끝까지 결과가 귀추가 주목이 됩니다. 일단 제가 1위를 달리고 있다는 거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어디서든 나도 어디서 꿀리지 않아. 자, 일단 관심 있으시면 오며가며 한 번씩 봐주시고요. 자, 오늘도 여러분께 황제의 선물을 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 검색창에 황제파워 검색하시면 황제파워 여름 썸네일이 보입니다. 나무 그루터기에 앉아서 부채질하는 빵디도 보이는데 빵디는 어떤 모자 쓰고 있나요? 1번 선캡, 2번 비니. 정답 아시는 분들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나 고릴라 게시판으로 정답 컴온 다섯 분을 추첨해서 선물 드려버려. 저희는 광고 듣고 와서 출첵하겠습니다. 광고 이츠 까꿍.
1: 저 23년생 아이언익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2: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3: 272개 항목 점검과 신차와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4: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일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0: 언제 어디서나 종쿡 델리미트.
1: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존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2: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3: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4: AI와 IBK 기업은행이 만나면 당신은

0: AIBK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 뱅크 IBK 기업은행.
1: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표공자입니다. 확실히 여행은 사람하고 만나는 시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손님들이 그냥 숙소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성북동 가게들을 천천히 여행하고 동네 분들도 만나고 하면서 손님들도 회복되고 우리 이웃들도 같이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2: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성북동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3: 어디까지 가시나요?
4: 살아서 장까지요.
3: 혹시 닥터 캡슐 천?
5: 써서 간다 장까지 간다.
4: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5: 닥터 캡슐.
4: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6: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청국도에서 잠드는 듯한 깊은 숙면을 경험하고 싶으신가요? 이제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인스파이어 호텔에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5성급 호텔이 선택한 프리미엄 매트리스.
7: 5-star hotel mattress. Best sleep.

오늘도 황제파워의 속속이 입장하고 계신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들 한번 한번 이름 불러드리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이름 불리시는 분께는 김치전과 언양식 불고기를 선물로 드리고요. 김원준 언제나로 출첵 제발

자, 김성민님 그리고 이미정님도 와주셨고요. 사지비님까지 어서 들어오십시오. 그리고 제비님께서 우리 강아지 수영복이 집에 도착했습니다. 빨리 퇴근해서 입혀보고 싶다라고 해주셨네요. 강아지가 수영복도 나오고 하긴 뭐 저기 강남 쪽에 가니까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강아지 영어 스쿨이 있더라고요. 이거 뭐죠? 어떻게 뭐 배우는 거? 영어 배우는 거니? 왈왈

아, 이제 신상 바글바글 빔이 있습니다. 손님 바글바글 빔. 7071. 아, 초등학교 앞에 이 분식집들, 문구점들. 그게 정말 망하면 안 되는 직종 중에 하나죠. 갑니다. 자, 손님 대박 터져라. 손님 바글바글 빔!

0: 박준님, 앞에 가는 청년 가방에 키링 인형이 너무 귀여워요. 젊은이,
1: 그거 어디서 샀어요?
0: 요거 요거 요렇게 물어보는 게 힘들어가지고 몰래 그 인형을 찍어서. 네, 어떻게 검색하는지는 아시죠? 네, 사진 찍어가지고 그걸로 검색하셔요.

곡입니다. 박지윤 가버려. 검색 퀴즈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녹색 검색창에 황제파워 검색하시면 황제파워 여름 썸네일이 보일 거예요. 나무 그루터기에 앉아서 부채질하는 빵디도 보일 겁니다. 빵디는 어떤 모자 쓰고 있나요? 1번 선캡, 2번 비니. 5분을 추첨해서 선물 드려버려.

0: 이명준님, 이남영님 어서 오십시오. 전수성님, 박연희님도 반갑습니다. 오늘도 황제바워 찾아주셔서 땡큐. 신선자님, 꽝디 라디오에서 목소리가 들리면 너무 행복해요. 꽝디 목소리만 들으면 참 행복합니다. 나의 작은 퇴근 요정. 네, 반갑습니다. 제가 나왔다는 거 이제 퇴근 시간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것이겠지. 반대로 또 야근 근무하시는 분들 출근 시간, 퇴근과 출근이 만나버리는 아주 묘한 분위기가 있어요. 우리 선자님 반갑습니다. 어서 와요. 세상에. 1923님, 우리 동네 중국집이 새로 오픈을 했는데 일주일간 짜장면이 3,000원입니다. 신난다.
1: 야, 짜장면 3,000원이었을 때가 언제였을까? 기억이 안 나네요. 와, 아무래도 90년대, 90년대 같은데. 아, 낭만 있어버리죠. 이제 나를 알지 않을까? 아니야, 그러다가
0: 네 망칠지도 몰라. 괜히 그녀 멀어지게 만들지도 몰라. 김한나님, 윤희재님, 정은선님, 안영도님 반갑습니다. 남인선님까지 어서 와버려.

0: 해야지.
1: 빵디 오랜만입니다. 이제 나 유부인의 길을 걸은 지 6개월 차. 후후.
2: 6개월 차면은 뭐 이거 6개월 차라고 얘기 안 하죠.
1: 네. 그러니까 진짜 결혼은 아이를 낳기 전에는 그냥 네. 집에 안 가는 여자친구.

이름이 새싹이 왔네요. 4697님 새싹방댕입니다. 빵디 친구랑 서로 조롱하면서 노는 것 같고 너무 재밌어요. 맞아요. 사실 그게 우리가 또 살아가는 방법 아니겠습니까? 우리 실제로 그러잖아요. 우리 새싹 언능와 임준호님, 한은파님, 성정규님도 어서 오십시오. 자, 요렇게 그럼 성정규님께서 마지막으로 이름이 불리셨기 때문에 성정규님께는 부침 요리면과 상원에서 김치전과 언양식 불고기를 선물로 드립니다. 이야미. 여기까지. 자, 검색 퀴즈 정답도 발표해드리겠습니다. 부채질하는 빵디 어떤 모자 썼냐. 1번 선캡, 2번 피니. 정답은 1번 선캡이었습니다. 실제로 저는 선캡을 쓰지 않죠. 뜨거워요. 정수리가 겁나게 뜨겁습니다. 선캡 어떻게 쓰는 거지 사람들? 정수리 안 뜨겁습니까? 더 뜨겁던데 선캡 쓰면. 어쨌든 선캡 맞춰주신 분들 당첨자 명단 황제파워 홈페이지 황제의 전당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들어가서 확인해보시고 이름 있으시면 기다리시면 선물 보내드려요. 여기서 1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부 끝곡 6579님께서 신청해주신 스트레이키즈 This and That 듣고 2부로 넘어갑니다.

0: everything I do multiply by two like a this and that this and that.
1: 케이워터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하는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매년 8월 22일은 에너지의 소중한 가치를 알리는 에너지의 날입니다.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소가 돌아갈 때 뜨거워진 시설을 식히기 위해선 엄청난 양의 냉각수가 쓰입니다. 따라서 전기를 절약하는 것이 곧 물을 절약하는 확실한 방법인 셈이죠. 다가오는 에너지의 날에는 적정 실내 온도를 준수하면서 불필요한 조명은 꺼두고 전기 밥솥 보온 기능 줄이기 등으로 에너지와 물을 함께 아껴보는 건 어떨까요?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하는 글로벌 물기업 K-Water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합니다.
2: 두피부터 복부까지 스트레스 리셋.
3: 자비니 스파, 국민 스파 자비니, 모두의 스파. 두피 탈모 복부 관리 자비니 스파, 부담 없는 헤드 스파.
2: 싹 관리했더니 자비니. 혈색이 싹 도네.
3: 스파 자비니 스파.
4: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5: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4: 디자인도 예쁜데?
5: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6: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줄린 퍼플렉스. 변색, 곰팡이 걱정 덜어주는 인테리어의 완성. 퍼플렉스. 프리미엄 타일 줄린 퍼플렉스가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치킨.
1: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2: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1: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3: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피지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피지카.
4: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5: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닥터피엘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엘 닥터피엘
1: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2: 파크로쉬 서울원 라이파크 현대산업개발
3: 이 맥주에 우리 오크 소주를 잘 말아서 한 캔에 담았습니다. 탁 따기만 해서 오크 소맥. 와우.
4: 아, 부드럽고 깔끔하게 넘어가면서 굉장히 풍미가 있어요.
3: 전국 편의점에 오크 소맥, 오크 소맥.
5: 르노 그랑콜레오스 하이브리드 이텍 리터당 15.7km 동급 최고 수준 복합 연비 8월 한정 60일 반납 보장 프로그램으로 만나보세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구매 후 최소 30일부터 최대 60일 이내 반납 가능 차량 반납 기본 조건 및 자격 운행 기간 등 자세한 사항은 르노 코리아 홈페이지 참조. 르노 Walk it, walk it.
6: 언제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안전화.
7: 샤브올데이.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브올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완도.

0: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대한민국 1등 라디오
1: 107.7 SBS 황제 파워 2부가 시작됐습니다. 자, 2부 시작하면서 여러분들 문자 몇 개만 만나볼게요. 최경옥님. 휴가 다녀왔더니 신생아가 되었어요. 계속 잠이 오고 배가 2시간마다 고픕니다. 빵디는 휴가 후유증 없었나요? 있었죠. 왜 없겠었습니까? 이게 입맛이 돌아가지고. 사실 그 스케줄을 이제 휴가 가기 전에 스케줄을 막 다닐 때는 아침을 거르는 일이 많았다. 삼시세끼를 다 못 먹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근데 휴가 때는 꼬박꼬박 시간이 이제 여유로우니까 꼬박꼬박 먹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놈의 이제 배가 여러분 정확하게 진짜 고프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와서도 어마어마하게 네 음식을 먹었던 기억이 네, 운동은 안 하고 음식만 계속 먹었던 다른 후유증 뭐 마음의 후유증 이런 거는 여러분 저는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기억나십니까? 이게 너무 여행이 뭐 좀 길어지거나 혹은 우울증이 너무 심하다. 그러면 이걸 없애는 방법, 저만의 방법은 다음 여행 계획을 짜는 겁니다.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어디론가 떠날 수 있게 그게 어디든 좋아요. 동네도 괜찮고 그냥 우리나라 어디 근교도 괜찮고 아니 우리나라 정말 예쁜 어딘가도 괜찮고 그런 데로 여행 계획을 바로 세워버리면 못 가더라도 세워버리면은 기분이가 좀 나아진다. 경웅님 진짜 한번 해보십시오. 이 실험 결과입니다. 자 5086님 빵디 오랜만에 포켓땡 빵 먹으면서 입장합니다. 예전에 유행한 띠부띠부 실 스티커 아시나요? 빵은 버리고 스티커만 가졌던 그 친구가 생각나네요. 오 진짜 부르주한데 이거 맛있는데 이거 빵 심지어 맛있어가지고 이게 대단한 빵이었는데 버려진 빵은 제가 신나게 먹었더랬죠. 그 아 그럼 됐습니다. 이거 악어와 악어새 같은 느낌이죠. 우리 악어 친구라고 부르고 5086님이 악어새 같은 느낌이네요. 진짜 부르주하네. 치킨 껍질만 먹고 아니다 고기만 먹고 껍질을 버려야 되나? 아 몸이 가난을 기억하니까 이거 껍질 먹을 생각만 하지. 자 이게 뭐 일본 가서 우동 먹고 콜롬비아 가서 커피 먹고 뭐 이런 거 아닙니까? 띠부띠부실만 가지고 빵을 버린다. 이 친구 이거 아주 돈목이 틀렸네요. 아 그렇지 이거구나. 닭 다리만 먹고 다 버리는 거. 그 우리 우스갯소리로 치킨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 너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지? 닭 다리만 먹고 와 진짜 나머지 부위한테 여러분 미안하지도 않습니까? 어떻게 다리만 먹고 이렇게 아 요즘 진짜 퍽퍽살이 왜 이렇게 맛있죠? 그 맛소금에 딱 찍어가지고 먹으면 아 진짜 나랑 치킨 먹는 사람은 진짜 횡재했다. 어? 횡재했어. 저 지금 퍽퍽살 좋아해요. 근데 또 퍽퍽살만 좋아한다고 퍽���살만 주는 거는 또 약간 비열한 짓입니다, 여러분. 그 친구한테도 하나쯤은 말랑말랑한 걸 권해보시기를. 아, 나도 띠부띠부 실만 가져가고 빵 버리는 친구 있었으면 좋겠다. 부럽습니다, 086님. 자, 여기까지 문자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2부 말로 그림을 설명하는 코너 초성미술학원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어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출발합니다. 공인업이 단발머리.

자, 오늘 2부에서는 여러분들과 함께 그림을 그려보는 시간 초성미술학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취학 방탱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쉽고 재미있는 그림을 그리는 코너입니다. 제작진들이 저에게 초성을 지정해주면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사물을 여러분들께 설명하면서 그려보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제가 뭘 그리는 건지 맞춰주시면 되고요. 정답 보내주실 때 여러분들이 그린 그림도 함께 보내주시면 너무 좋다. 네,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들 그림을 구경하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진짜 잘 그리시는 분들이 우리 팡댕이들 중에 여러분들은 서로의 그림을 확인할 수 없지만 금손들이 굉장히 많다. 그리고 그리기 귀찮아서 사진을 찍어서 보낸 분들, 캡처를 해서 보낸 분들도 정말 많다. 되게 지혜롭죠. 네. 자, 잘 그린 그림, 재미있는 그림, 팡스타그램에도 저희가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팡스타그램은 알죠? 인별그램입니다. 자, 정답은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나 고리나 게시판으로 보내주시고요. 그럼 초성미술학원 수업 출발하겠습니다. 제작진이 오늘 저에게 건네준 초성, 치읓 비읍입니다. 치읓 비읍, 뭐가 있습니까? 촛불 있고요. 아, 촛불 그릴걸. 철봉도 있고, 찬박, 네, 첨벙, 찬빛, 네, 등등등등. 아무튼 굉장히 많은 단어들이 떠오르는데 저는 오늘 입맛이 도는 저에게는 이걸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일단 검은색이 하나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거 뭐 살구색이라고 해야 되나? 붉은색으로 해야겠다. 붉은색. 붉은색. 요 정도만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도화지나 이거 연습장 앞에 놓고 지금 있죠? 기다리고 있죠? 갑니다. 출발! 자, 우리가 이거 정육면체라고 해야 되나요? 입체적인 정육면체 맞죠? 정육면체 사각형. 졸업한 지가 돼가지고 뭐 아무리 좋은 학교 나와봤자 뭐해, 세월이 지나면 머리가 다 망가지는데 지금. 네, 둥그스름한 약간 왼쪽으로, 아니 가로, 세로로, 가로로. 여러분 진짜 이거 나이 세월이 가니까 저만 그런가? 가로로 긴 육면체를 그려주십시오. 모서리를 둥그스름하게 그리세요.

0: 이게 출발입니다.
1: 아, 오늘 좀 어렵네. 오늘 진짜 그 부모님들이 좀 많이 도와주십시오. 우리 어린이 빵댕이들이 놀랄 수가 있어요. 자, 그랬습니까? 자, 그리고 그 정육면체 뚜껑 있죠? 아니, 육면체 뚜껑 있죠? 거기를 스팸 두께로 위에서 밑으로 줄을 하나 쓱 그으세요. 근데 어차피 그림 그냥 따라 그으시고 제가 힌트 때 많이 설명드릴게요. 그 가운데 아, 그냥 모르겠다. 김처럼 띠를 두르세요. 김. 이래서 검은색이 필요한 겁니다. 그 띠는 칠하세요. 가운데. 그럼 약간 도시락통 같은 거에 검은색 띠가 생겼죠? 가운데. 네. 그리고 맨 위에 그 햄 같은 부분은 빨간색으로 칠하세요. 이제 뭔지 다들 아실 거예요. 요거. 뭔지 알죠? 아, 근데 이거 헷갈릴 수도 있겠다, 이거. 자, 그리고 접시. 검은 접시 올리세요. 검은 접시. 검은 접시에 이거 이렇게 해야겠다. 검은 접시 올려서 10달러라고 적으세요. 달러 10달러. 끝. 여기까지. 아, 여러분 오늘 좀 어려웠죠. 아, 이거 괜히 이거 그린다고 해가지고. 아, 너무 비싼 거 아니냐고요? 아니, 근데 검은 접시라서 그냥 한번 해봤습니다. 10달러짜리는 없나? 아, 뭔가 있겠죠. 운이 올리면은 좀. 아, 2피스. 아, 운이 올라갔다고 생각하시고. 이게 왜냐면은 여러분들이 그 무습이랑 헷갈리실까봐 제가 괜히 햄이라 그래가지고. 소고기입니다, 여러분. 소고기 뭐 이런 거. 아, 힌트는 이제 접시 검은색에서 눈치채신 분들은 많이 눈치를 채셨을 거고요. 고추냉이, 뭐 간장, 네, 휘크, 네, 휘크도 있죠. 네, 비페. 그리고 이제 결정적 명대사로는 밥알이 몇 개고, 밥알이 몇 개고가 있습니다. 아, 저는 어떤 걸 제일 좋아하냐고. 저는 사실 요즘에 빠진 건데 무늬오징어인가 갑오징어인가 그 있더라고요. 아, 저 원래 회, 아, 얘기를 하면 안 되는, 자세히 그 생선 좋아하는 게 있었는데, 이야, 삼치도 너무 괜찮고. 아, 한치인가? 한치 한치하고 무늬오징어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어디 가보니까. 어쨌든 너무 맛있습니다. 밥알이 몇 개고까지 힌트를 드렸고요. 과연 제가 치읍비읍, 이 너무 쉽죠? 초성을 가진 어떤 것을 그린 건지 정답 보내주시고요. 정답 보내주실 때 여러분들이 그린 그림도 꼭 함께 보내주셔라 라는 말씀.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정답 공개합니다. 10cm 오렌지 캐러멜 안아줘요 듣고 올게요.

0: 자, 초성만 알면 빵디 설명만 잘 들으면 누구나 그림을 완성할 수가 있습니다. 본격 미술 코너 초성 미술학원. 여러분들 그림 완성하셨습니까? 다들 어떻게 그렸는지. 아, 저는 오늘 좀 잘 그렸습니다. 참고로 여러분들 그린 그림도 궁금합니다. 자, 제작진이 제시한 초성 치읍비읍. 자, 제가 그린 치읍비읍 바로 초밥을 그렸습니다. 네, 초밥. 뷔페에 가면은 사실 제일 먼저 눈에 띄죠. 왜냐면은 초밥은 예쁘게 생겼어요. 음식이 한입 크기. 이게 잘 정말 오래된 핑거푸드가 아닐까. 아시아의 핑거푸드가 아닐까. 네, 한입 그냥 싹 고슬고슬 살아있는 밥 아래 그 위에 얹어진 재료들의 조합이 이츠 환상, 원래 광어, 우럭 뭐 이런 초밥들을 좋아했는데 막 운이 올라가 있고 이런 거 좋아했는데 특별한 기교 없이 요즘은 그냥 한치, 네, 이 오징어 이런 거에 빠져가지고 너무 맛있더라고요. 그 녹진하게 끈적끈적한 그 식감들이 그냥 밥알이랑 섞여가지고 단새우부터 시작해서 뭐 엄청 많죠. 간장에 콕 찍어 먹어도 맛있고 그리고 이제 옛날에 초린이었을 때는 그 소고기 이렇게 토치로 싹 그을린 거 맞다. 고등어 초밥도 여러분 진짜 맛있습니다. 고등어 초밥. 갑자기 생각났어. 고등어 초밥. 고등어 초밥을 그 고등어를 완벽하게 익히지 않고 위에 이렇게 그을려가지고 이렇게 살짝 주는데 그게 그렇게 맛있더라고요. 그 고급집에서 먹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산 건 아니고 형아가. 이 명언이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이 세상의 대부분의 모든 맛있는 음식은 형이나 누나가 사준다. 그러니까 형 누나한테 잘해야 한다. 네, 형들 누나한테 잘해서 꼭 따라가서 드셔보시기를. 그리고 갈치 초밥도 있던데요. 갈치. 갈치는 조금 익혀가지고 주더라고요. 5232님. 뷔페 가면 계란 초밥이랑 유부 초밥 한가득 싸우는 사람입니다. 싸구려 입맛이라 이런 게 제일 맛난 걸 우째요. 저도 그렇습니다. 5232님 저도 그래. 이게 왜 싸구려입니까? 정말 맛있는 것만 좋아하는 거지. 계란 너무 맛있죠. 뭐야 이거. 0334님. 초밥 먹을 때 생선살이 혀에 닿게 뒤집어 먹어야 진정한 맛을 느낄 수 있대요. 진짜요? 근데 그렇게 먹으려고 뒤집다가 밥 다 부서지고 다 흘림. 그런 거 고민할 시간에 그냥 한 접시라 더 먹을게요. 네. 섞이면 똑같다. 자, 초성미술학원 오늘 수업 이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저희는 2부도 마쳐버릴게요. 2부 끝곡은 다비치 사랑과 전쟁 준비했고요. 듣고 3부로 넘어갑니다.
1: 나 있잖아. 너 없으면 죽을 것 같아. 내 눈은 두 개인데 왜 너 하나밖에 안 보이는 걸까?
2: 시끄럽고 너 어제 누구랑 있었어? 나 좋다고 매달릴 땐 언제고?
1: 매달린 정도는 아니고.
2: 누구랑 있었냐고.
3: 야! 아니거든요.

0: NH농협생명과 함께하는 SBS 건강 캠페인. 무더운 여름철 꼭 확인해야 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폭염특보죠. 기상청은 체감 온도에 따라 폭염특보를 발령하는데요. 그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하루 최고 체감 온도가 33도와 35도를 넘는 날이 이틀 이상 이어질 것으로 보일 때 각각 폭염주의보와 폭염경보가 내려집니다. 특히 농업 현장은 무더위 영향을 많이 받죠. 폭염특보가 발령되면 한낮엔 작업을 멈추고 온열질환 위험이 큰 어르신들은 무리한 작업은 꼭 피하셔야 합니다. SBS 건강 캠페인, 평생을 든든하게 일상을 건강하게는 사랑받는 평생보험 NH농협생명과 함께합니다.
1: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역함?
2: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3: 이응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2: 그럼 몽젤 바디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 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다.
1: 헐, 몽젤 바디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4: 근거중심 라이프케어 몽젤. 요즘 인쇄 어디 와우 플러스
0: 와우 스티커 전단지 명함 다 있어. Yeah.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프레스가 정답.
5: 요즘 덕질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6: 인쇄는 와우프레스.
7: 네가 좋아, 네가 좋아, 네가 예뻐서 좋아.
8: 사실은 말이야, 그냥 뮤직 투나잇 듣는 너라서 좋아.
7: 좋아 죽겠어.
8: 오늘 밤에도 놀러 올 거지? 8시 5분 매일 기다릴 거야. 좋아해.

0: 판매하고 35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선물구제 필리폼.
1: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2: 어제는 비가 오더니 오늘은 찜통이네. 이럴 때일수록 안전수칙이 중요한데.
3: 폭염 때 꼭 지켜야 할 5대 기본수칙은 1. 시원한 물 섭취, 2. 냉방장치 가동,

0: 3.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4. 보냉장구 착용. 5. 온열 질환자 발생 시 119 신고. 호우와 태풍전에는 배수구, 시설물, 기계장비 결속상태 등 안전점검 실시. 침수 붕괴 위험 시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1: 여름철 재해 예방 수치.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경복대학교 수도권 대학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에서 정시를 알려드립니다.

0: 황제 파워.
1: 오늘 꼭 필요한 선곡 전화로 주문 주시면 저희가 쏴드립니다. 드디어 신청곡 받습니다.

쌍디 안녕하세요. 도봉구 신호등입니다. 우리 부부는 자동차를 좋아하고 드라이브도 참 좋아하는데요. 그러다 보니 특이한 레트로카에 빠지게 되어서 상태 좋은 30년 된 중고차 프라이드 땡 베타를 인수하고 1년 동안 3번 고쳐가며 애정으로 타고 있답니다. 아무래도 오래된 자동차이다 보니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신호에 걸려 교차로에 정차하면 사람들의 시선이 쏟아지고요. 가끔 오토바이 운전자들이 우리 차 옆에서 엄지척을 해줘요. 그리고 차를 몰고 식당을 가면 40~50대 사장님들이 저희 차를 보고 너무 좋아하세요. 정말 제가 타본 차 중에서 하차감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이번 주말에도 남편과 함께 드라이브를 가기로 했는데요. 사람들의 관심을 은근 즐기는 저희 부부, 이번에도 우리 자동차랑 드라이브 재미있게 하고 오겠습니다. 신청곡은 이무진의 신호등 신청합니다.

0: 자, 오늘은 도봉구 신우등님의 신청곡 이무진 신우등 듣고 오셨습니다. 제 주변에도 이 레트로카 그리고 레트로 오토바이 이런 것들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보면은 이거 함부로 손대면 안 되는 장르인 거는 아시죠 여러분?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저도 이 양반들이 너무 신기해가지고 좀 옆에서 잘 관찰을 해봤는데 첫 번째 공통점은 부지런하다. 어마어마하게 부지런합니다. 자동차에 여러분 2만 개가 넘는 부품이 들어가는 거 아시죠? 그거 부품 하나하나 저기 입에 땡 막 이런 데 있죠? 이런 데서 막 수급해가지고 하나하나 막 본인이 차 뜯어가지고 막 그거 고치고 네. 와 그리고 그 사진이 도착을 했는데 이거는 하차감이 난리가 날 수밖에 없어요. 이걸 어떻게 구했지? 얘가 왜 아직도 돌아다녀? 그러니까 약간 그런 느낌이죠. 그 뭐랄까 조선시대 양반이 광화문 앞에 돌아다니는 약간 그런 느낌이랄까. 차 관리를 겁나게 잘하셨고 차가 또 빤딱빤딱한 거 보니까 세차도 제가 봤을 때는 기계 세차 안 돌리고 손세차로 이렇게 열심히 관리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이게 이제 형편에 맞게 막 크게 뻗치는 사람도 있고 소소하게 이렇게 즐기시는 분들도 있고 저는 각자의 취미는 무조건 존중이다. 또 보니까는 부부가 마음이 좀 맞는 것 같네요. 그래서 더 다행이다라는 생각도 들고 1995년식이면은 얘가 지금 몇 살이죠? 지금이 26년이니까 95년이면은 31살 됐나? 야 31살짜리 이제 프라이땡 요 친구 뒤에 아주 멋스럽게 궁뎅이가 아주 귀엽게 나와 있습니다. 신생아처럼 궁뎅이가 날개도 있고 아 너무 웃기다. 요 휠도 여러분 아우 이게 낭만이 있네요. 그리고 옛날 차 주유구에 자물쇠 있는 거 아시죠? 이 차의 주유구에 자물쇠가 있네요. 아 오랜만에 추억의 덕분에 빠져들었습니다. 뭐 일단 다 중요하지만 취미도 중요하고 뭐도 중요하지만 아 일단 레트로카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안전 네 어디 또 본인이 차를 막 뜯어볼 일이 많으시니까 뭐 조일 때는 확실하게 조이시고 뭐 하나 남지 않게 부품 아시죠? 목숨과 직결된 거니까 꼭 안전운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신봤다 만나보겠습니다. 자 3부는 오디오 힌트 듣고 정답 맞춰보는 코너 오디오 스무곡에 출발합니다. 광고 듣고 와서 시작할게요. 광고 까꿍.
1: 저 23년생 아이언익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2: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3: 272개 항목 점검과 신차와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4: 숙면연구 35년 흑표의 기술은 한판의 기술. 구들장과 황토판에 한약재까지 한판으로 착! 흑침대에 흑표가 붙으면 잠의 기술이 달라집니다.
5: 이러니 잠이 안 올 수 있나.
6: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걸으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저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끼 식사 대

0: 부탁해요.
1: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명령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2: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시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매장 갈 필요 없이 집에서 직접 보고 결제하세요. 가장 완벽한 식탁을 만나는 방법. 1533-1566 세라하임. 세라하임 무료 피팅 서비스.
3: 어디까지 가시나요?
4: 살아서 장까지요.
3: 혹시 닥터 캡슐 천?
5: 서서 간다 장까지 간다.
4: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6: 아휴, 애써 뽑은 인재가 금방 떠난다면?
7: 첫날은 환영, 그 다음은 알아서.
8: 온보딩으로 인재가 머물고 성장하도록 에버 웰커밍. AI로 준비하고 모바일로 관리하는 간편한 온보딩. 온보딩이 잘 돼야 회사가 잘 돌아갑니다. 에버 웰커밍. 영리만 소프트랩.
9: 케어 원해요?
10: 케어원 헤어.
9: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10: 케어원 헤어.
9: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10: 케어원 헤어.
9: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11: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브올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12: 황재성의 황제파워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충남 아산시 농협에서 밥맛부터 다른 아산 맑은 쌀 10kg. 진짜 치맥 전문점 전설의 치킨에서 치킨 교환권. 급발진 잡는 진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국가대표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기능성 베개.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각질의 고수 한방아란 수에서 묵은 각질 벗기는 필링젤 세트를 드립니다.
13: 언제 변합시오. Let's go! 4시 파워FM 107.7MHz 황재성의 황제파워. 널 좋아해!

0: 정답이냐 오답이냐 오디오 속에 숨어있는 힌트를 모아 모아 정답을 향해 달려갑니다. 오디오 스무고개. 좌좌좌좌 오디오 힌트를 듣고 정답을 맞춰보는 코너 오디오 스무고개 시작합니다. 지금부터 오디오 힌트를 들으시고 힌트가 가리키는 정답이 뭔지 보내주시면 되고요. 어디로?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나 고릴라 게시판으로 정답 보내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힌트 드리겠습니다. 배우 임지연 씨가 오늘의 주인공과의 첫 만남을 유쾌하게 털어놓는다고 하는데 지금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큐.
1: 완전 옛날이에요. 10년 전인가? 저 선배님 처음 만났을 때가 직상의 인간중독이라는 영화로 데뷔를 해가지고 그걸로 여우 신인사 초고에 올라갔었는데 같은 테이블에 유해진 선배님이 같이 있었어요. 선배님이 이렇게 앉아가지고 어머 형님 이렇게 인사하는데 그 옆에 제가 있었거든요. 근데 칼 냄새가 엄청나요. 그게 첫인상이에요.
0: 자, 첫 번째 힌트가 공개됐습니다. 배우 임지연 씨가 백상예술대상에서 겪은 갱렬한 에피소드를 풀고 계시는데 10년 전 영화 인간중독으로 신인상 후보에 올랐을 때 오늘의 주인공이 유해진 선배님께 형님이라고 인사를 건넸다고 합니다. 당시에 이제 술냄새가 아주 진동을 했다라고 알차게 폭로를 해주셨는데 우선 남자라는 힌트를 얻기는 얻었는데 아 근데 이게 이제 또 애칭으로 여자 동생이 형님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단 말이죠. 저는 그 유희 씨가 저한테 형님이라고 가끔 부를 때 있거든요. 아, 네,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힌트를 봐야 할 것 같아요. 오늘의 주인공의 영어 실력을 엿볼 수 있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일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큐.
2: I'm here to introduce the life of the high school students in England. What the teachers teach, what they learn, and how is it like to be a high school student in England. So
0: 이거 목소리가 아주 낯익은데?

0: 수준급의 영어를 구사를 하고 계시고요. 정체가 너무 궁금해지는데. 자, 다음 힌트를 또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누구지? 자, 이번에 너튜버 나선욱 씨가 알았습니다 이제. 네. 나선욱 씨면은 이분이 저절로 따라오죠. 아, 오늘의 주인공을 따라했다고 하는데 평소 바이브를 너무나 찰지게 복사해낸 싱크로율 100%의 현장. 지금 만나보시죠.
1: 땡 들어왔어. 이렇게 살짝 기대시면
2: 사실 이 순댓국집은 전에 만났던 친구들이랑 자주 왔었던 것 같은데.
0: 비슷하다 진짜.
2: 뭔가 나도 모르게 그런 거 상관없이 자주 오게 되는 것 같아. 참 먹어볼게요. 안 되겠다.
3: 소주 하나 주세요.
0: 와, 소주 하나 주세요. 약간 비슷해 진짜. 이게 그 성대모사 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싱크로율을 살짝 한 10% 정도만 내도 돼. 10% 정도 가고 나머지는 조롱의 느낌을 살짝 넣으면 아주 재밌는 콘텐츠가 완성이 되죠. 특유의 이 나른하고 부드러운 바이브가 느껴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잠깐만, 나선욱 씨가 우리 프로그램에 왔었나요? 아, 안 왔습니까? 너의 모든 순대간 이거 안 불렀습니까? 아, 네. 자, 일단 거의 다 눈치채셨을 거예요. 명품 발라더이자 애주가로 소문난 오늘의 주인공. 자, 대망의 마지막 힌트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0: 최고의 댄스곡은 뭐다?
1: 아, 저는 이때 이 당시 영상을 몰라가지고 나중에 이제 이걸 봐서 그러는데 이게 진심으로 한 겁니까? 아니면은 패러디를 한 겁니까? 아 진심으로 해. 그래서 웃겼구나. 아, 이거 거의 메탈리카 형님들 정도로 지금 그 천사를 지금 이렇게 한 거예요? 네, 대한민국의 이 모다 열풍을 일으킨 역대급 명장면. 그렇습니다. 이쯤 되면 정답이 누군지 모를 수가 없겠죠. 이 발라드와 예능캐를 오가는 대체 불가한 매력의 주인공. 자, 오늘 20곡의 힌트가 가리키고 있는 정답 적어서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나 고릴라 게시판으로 보내주십시오.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정답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 노래 또 이 시대 최고의 댄스곡 들어야죠. 자, 이분의 노래입니다. 미소천사. You make my heart keep bumping against the muscle loving you. Jeez.

0: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해본 오디오 20곡에 정말 다양한 오디오 힌트를 들어봤는데요. 다들 잘 맞추셨죠? 자, 정답 주인공 공개합니다. 나와주세요.
1: 안녕하세요, 성시경입니다.
0: 네, 오늘의 정답 바로 성시경 씨였습니다. 자, 오늘 네 가지 힌트가 나갔습니다. 배우 임지연 씨가 폭로한 술 냄새 풍기던 충격의 첫인상, 그리고 감탄을 자아내는 수준급의 영어 실력, 그리고 나선욱 씨가 완벽 복사한 뚱시경, 그리고 대한민국을 뒤흔든 전설의 모다밈. 네, 이 시대 최고의 댄스곡은 모다. 그 심지어 노래가 앞에 터뜨리고 가는 노래도 아니야. 뚱뚱뚜둥뚱뚱뚱뚱. 네, 정말 메탈리카 형들이 들었으면 크게 혼냈을 겁니다. 일단 대한민국 감성 발라드를 책임지는 명품 꿀보이스고요. 노래가 진짜 히트곡이 정말 많은 분이죠. 자, 오늘의 주인공 영원한 성발라 성시경 씨였습니다. 8463님, 5년 전 베프 결혼식 날 성시경 씨 노래로 축가 불러줬는데 잘 부르다 중간에 호흡 엄청 딸려서 염소 소리로 뒤집어졌습니다. 아직도 친구들 모임 때마다 그 영상 강제 시청당하는 중입니다. 네, 성시경 씨 노래가 사실 어렵죠. 좋은 노래, 남자들이 그 많이 불러하고 싶은 노래인데 진짜 쉽지가 않아요. 엄청 어렵습니다. 폐활량이 어마어마해야 한다. 1624님, 성시경 씨는 음식점 사진만 보고도 맛집인 거 감이 온다던데 빵디도 그런가요? 아, 저는 아직 그 지경까지는 안 간 것 같아요. 그 경지에 오르려면은, 아니 근데 대충 이제 분위기와 간판. 근데 요즘 들어서 제가 보는 건 사장님입니다. 사장님. 그 사장님이 이 영업을 해보면서 그 노하우들이 이렇게 토크 중에 배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세 가지 딱 보는데 하나가 이제 그 인테리어, 그리고 또 하나가 간판, 그리고 세 번째가 사장님. 근데 이제 사장님은 들어가야 만날 수 있잖아요. 그럼 멀리서 봤을 때 이제 구별하는 방법은 할아버지 할머니들, 그리고 MZ, 요 두 세대가 섞여 있는 걸 봅니다. 섞여 있어야 돼요. 할아버지 할머니 어르신들과 MZ가 섞여 있는 거. MZ들이 이제 그 우리네 어르신들의 입맛을 따라잡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좋은 걸 이제 미리 선점하려고 저점 투자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좀 섞여 있으면은 100%다. 100%다. 사실 어르신들만 계셔도 120%입니다, 여러분. MZ까지 있다. 이건 초대박. 아, 인테리어는 이제 리모델링 때문에 사실 좀 말하기가 조금 망설여졌는데 그때 이제 사장님과의 토크라든지 간판과 인테리어를 확인할 수 없는 곳이 많아요. 그 성수동의 맛집을 가보면은 맛집인데 너무 지코 씨의 노래처럼 나는 쎄삥, 모든 게 다 쎄삥, 다 새거인 집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맛으로 승부하는 집인데 거기 이제 손님들 오는 분들을 많이 봐야 되고, 인테리어는 이제 노포 감성이 좀 있다? 그럼 끝입니다. 테이블 많이 없고 노포 감성이 있는데 가게가 쩔었다.

뭔가 쩔어 있다. 아니 테이블도 몇 개 없는데 여기서 이렇게 쩔 정도로 장사를 오래 하셨어? 아 그럼 이 집은 맛으로 승부하는 집이구나.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네. 자 오늘 성시경 씨 정답 맞춰주신 분들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김지아님 성시경 씨는 허거 발음도 푸어거라고 하던데 역시 버터 왕자 클래스 어디 안 갑니다. 푸어거? 네. 저도 요즘 허거에 빠져가지고. 자 당첨자 황제파워 홈페이지 황제전당에 명단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하고 선물 가져가시고요. 3부 끝곡 5060님의 신청곡 코요태 우리의 꿈 준비했어요. 요거 듣고 4부에서 봐요.

0: 왜 이 라디오에 침을 발라놨나? 에이, 왜 그렇게 라디오만 찾아? 뭘 들어야 잘 들었다고 소문이 날려나?
1: 저녁 6시 박소연의 러브게임 얼마나 좋아?
2: 박소연의 러브게임.
3: 세상 시끄럽고 끝내주게 신나는 위로 뮤지컬 Choir of Men, 퀸, 씨아 등 최정상 아티스트들의 히트곡과 춤, 유쾌한 수다로 가득한 공연. 단 100분 당신의 에너지가 충전됩니다. 뮤지컬 Choir of Men 9월 18일부터 놀이시어터 대학로 우리 투자증권으로. 14세 이상 관람가.
4: 쇼리실라 고려 기파트.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앞으로는 예정된 공원의 거대함, 안으로는 녹지의 여유. 1949세대 압도적 스케일.
2: 차이를 넘어 차원이 다른 CTOCL 9단지 오션파크뷰 견본주택 개관주 032-832-1141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포스코 ENC
3: FM 107.7MHz

0: SBS 파워 FM입니다. HLSQ.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5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생활정보.
2: 경복궁의 정문이자 서울의 상징 가운데 하나, 바로 광화문입니다. 이름의 뜻 알고 계신가요? 광화문은 경복궁과 함께 조선 건국 직후인 태조 4년에 세워졌죠. 그때는 사정문으로 불렸다는 이야기도 전해지는데요. 그러다 세종 때 지금의 광화문으로 이름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빛광, 델 화자를 써서 왕의 큰 덕이 온 나라를 환하게 비춘다는 뜻인 거죠. 그리고 이 이름은 서경에 나오는 빛이 사방을 비추고 교화가 온 세상에 미친다는 구절에서 따왔다고 합니다. 광화문, 그 이름에는 나라와 백성을 생각하는 어진 마음이 담겨 있는 셈이죠. 지금까지 아나운서 윤현진이었습니다.
0: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3: 바빠? 너네 잘하고 싶은 라디오 있으면 얼마든지 응, 괜찮아. 왜냐면 나는 황재성의 황제파워가 있어서 한게 부럽지가 않아. 파워FM 오후 4시 할 거야. 황재성의 황제파워. 너네 잘하고 싶은 거 있으면 얼마든지 난 괜찮아. 황재성의 황제파워가 있어서 전혀 부럽지가 않아. 난 6시에 갈퇴 진행시켜.

0: 하루치 하면 하하림.
1: 화사도 찾는 유산균은 CJ 바이오컴. 유산균이 장 끝까지 화사하게 증식하니까 장 건강, 피부 건강, 다이어트까지 이제 원하는 기능성 유산균을 선택해 바이오 CJ 바이오코어. 건강기능식품 적절한 운동, 식이조절과 함께 섭취하세요.
2: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닥터피엘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엘 닥터피엘
1: Walk it,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2: 안녕하세요 Walk it 안전한 모델 추선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Walk it 안전화
1: Walk it, walk it 안전화
3: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4: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5: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6: 황재성의 황제 파워 일주일치 이 코너 노래를 다 미리 선곡해놨어요. 노래를 사연에 갖다 붙일 거예요. 2026년 8월 27일 주간 황재성

오늘도 사연 주신 분이 입장하고 계십니다. 점심 먹자마자 저녁 메뉴를 아주 진지하게 고민하고 계시는데요. 역시 먹자랄의 정석을 보여주는 빵댕이의 참된 자세네요. 네, 사연 받았습니다. 이선영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빵디, 형제 파워를 같이 듣고 싶어서 가게 스피커로 크게 틀어놨는데요. 오시는 어르신들마다 정신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유유. 아무래도 여기가 어르신들이 많이 다니시는 곳이라 형제 파워가 조금 안 맞나 봐요. 하지만 빵디, 저는 절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형제 파워가 동시간대 1위, 전체 라디오 6위라는데 여기서 훌쩍 더 올라갈 수 있도록 제가 어르신들 한 분 한 분 열심히 영업해보겠습니다. 일단 스피커 볼륨은 적당히 조절하고 어르신들 귀부터 황제 파워에 천천히 적응시켜볼게요.

0: 황제파와 5위 안으로 훌쩍
1: 올라가 봅시다.
0: 네, 오늘은 어르신들께 황제파워를 홍보하고 계신 이 선영님의 사연 소개해드렸습니다. 이거 뭐 너무 감사할 일이죠. 우리 관계자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식구라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황제파워를 청취율 조사기관이 아닌데도 이렇게 홍보를 해주시는 우리 이선영님 이런 분들 덕분에 저희는 청취율 조사기관만 바짝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열심히 해야 한다라는 다짐을 스스로 또 해봅니다. 선영님 다시 한번 감사 또 감사 곱하기 100 드리고요. 오늘 제가 선곡한 노래 장기하와 얼굴들의 풍문으로 들었어. 언젠가 저희가 순위가 올라가는 날 우리 선영님의 이 홍보 소문이 풍문으로 들리기를. 네. 장기하와 얼굴들의 풍문으로 들었어. 황제파워 전국방송 그리고 청취율 1위 네, 기원하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큐.

0: 남지 않았습니다. 퇴근 시간까지 우리 모두 달려보자고요. Ladies and gentlemen, brother and sister, grandpa and grandma, dog and cat, coffee and turtle, welcome to World!
1: 우리 모두 다 같이 월묘패. 우리 모두 다 같이 월묘패. 우리 모두 다 같이 월묘패로 모.

요즘 푹 빠진 이 초밥 과연 뭘까요? 자, 힌트는 등푸른 생선의 대표 주자고요. 고로 시작하는 초밥 너무 맛있죠. 살짝 토치로 그을려가지고 여기 있게.

들어갑니다. 나는 족구에 미친 남자 종미남. 아, 이거 퇴근 후에 운동. 아, 이거 참 기분 좋더라고요. 우리 황제 파우더 끝나면은 살랑살랑 노을이 지면서 겁나게 이뻐버리지. 규현님 나도 운동 합류할게요.

0: 정인이 엉덩이가 들썩들썩 신난다.
1: 오늘 야근도 즐겨버려.
0: 그렇습니다. 퇴근하는 분들은 월요패가 축제고요. 출근하는 분들은 아주 상콤하게 출근을 해버릴 수 있는 컨텐츠죠. 우리 빵댕이들 새삼 말하지만 오늘도 왕대파워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8834님 와우 황제파워 핫하네요. 내 주식도 다시 핫해져라 제발.

8089님, 할머니 그리고 고모, 엄마, 유진이 3대가 모여서 데이트하고 있어요. 아, 그림이 아주 훌륭합니다. 우리 할머니 만수무강하시고 우리 고모님도 건강 조심하시고 돈길만 걸으십시오. 그리고 어머님도 만수무강 건강 조심하세요. 이거 진짜 3대가 모여서 데이트하기가 정말 쉬운 일이 아닌데.

이정현 미쳐. 퀴즈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요즘 푹 빠진 이 초밥 과연 뭘까요? 힌트는 등푸른 생선의 대표 주자 그리고

3km 슬로우 러닝하고 야간 출근 준비 중입니다. 야, 3km를 굉장히 이거 저한테는 되게 빡센데 러너들한테는 아니겠죠. 시연이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잠깐 왔지만 강한 존재감을 남긴 민정 DJ 생각납니다. 빵디, 은혜를 어떻게 갚을 예정? 여러분, 그녀가 여기에 아무런 조건도 없이

0: 중2 딸이랑 같이 들어요. 이거 되긴 해? 하는데 이름 좀 불러주세요. 오윤희입니다.
1: 윤희님. 네, 어서 오십시오. 조카야, 돼.
0: 이거 된다고. 어서와 우리 조카도.
2: 월패 이제 끝을 향해 달리겠습니다. 에너지 히트송.

김보라님이라는 중에 눈치를 보며 입장합니다. 하이 하이. 보라님 아직 퇴근을 못하시고 지금부터 벌써 일을 하고 계시는 중이시군요. 힘내시라고 아르기닌 빔을 쏴드리겠습니다. 아르기닌 빔. 아, 빔이 아직 충전이 힘들었다고 합니다. 다시 갑니다. 아르기닌 빔.

0: 이창민님 일하다가 깜빡깜빡 진짜 잠깐 깜빡 잤는데 빵개 목소리 듣고 깼어요. 감사 감사.
1: 맞아요.
0: 황제 파워는 천연 유기농 각성제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을라나?
2: 나 오늘 긴장되네 입술이 바짝 말라오네 기분이 아주 살짝 좋아지네 아 실수 화들짝 따기를 쫙
0: 백귀연이 월화수 오늘 목요일까지 일찍 들어오는 남의 편 저녁 좀 먹고 오자라고

0: 했고요. 6살, 4살 딸아이들 보며 저녁 준비 가보자.
1: 아, 이분 최소 육아 고수 반열에 오른 천상계분이네요.
0: 6살, 4살 딸아이를 저녁까지 재려가면서 육아를 해버리는 당신. 황제파워에서 선물을 안 드릴 수가 없죠. 네, 3380님께 선물을

여기까지 퀴즈 정답 발표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요즘 푹 빠진 초밥 과연 무엇일까요? 정답은 바로다가 고등어였습니다. 고등어 초밥. 이게 잘못하면은 굉장히 비려버리지만은 잘하는 집으로 가면은 굉장히 맛있는 초밥이다. 갤치 초밥도 있습니다. 갈치는 근데 조금 많이 익혀서 나온다는 거. 근데 굉장히 맛있다. 제 돈으로 먹지 않았다. 부자형이 사줬다. 라는 말씀까지 드려버립니다. 2039님 회사에서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오늘 혼밥으로 뷔페갑니다. 네. 여기 뷔페 조심해. 어딘지 모르겠는데 조심해야겠네. 오늘 저배추 여러분 훠궈. 네, 제가 추천드렸죠. 아, 이번 휴가 때 훠궈 진짜 너무 맛있었습니다. 너무 맛있었어요. 제가 지금까지 태어나서 먹은 훠궈집 중에 가장 맛있는 훠궈집을 갔었었다. 전 아무래도 이제 마라탕보다는 백탕이 더 훨씬 낫다. 네, 아 그렇습니다. 제가 간 휴가지에도 훠궈 팔고 있습니다. 예, 저는 세부로 갔어요, 여러분. 세부에서 파크에서 나오질 않았습니다. 아일랜드에서. 아, 훠궈의 매력이 아주 푹 빠졌어요. 갑오징어 그 완자가 있거든요.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그것만 먹으면 됩니다. 네, 거의 대만식 샤브샤브라고 그냥 하면 나올 거예요, 여러분 다 알 겁니다. 네, 아시는 분들 아실 텐데 저는 항상 가면 먹는 건데 1등입니다, 1등. 너무 맛있죠. 자,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퇴근길 되시고요. 저녁도 제가 추천해드린 메뉴 참고해서 맛있게 드시기 바라겠습니다. 내일은 무슨 약속이 있는지 아시죠? 모르신다고요? 뭐긴 뭐겠습니까? 4시에 황제파워 들으러 오셔야죠. 남은 하루 신나게 맛있게 행복하게 신맛탱 하시고요. 100일인 우주를 건너 끝곡으로 준비했습니다. 이거 들으면서 우리 같이 퇴근하자고요. 여기까지 끝.

0: 온라인 인쇄 가능한
1: 성원 에드피아.
0: 온라인 주문 간편한
1: 성원 에드피아.
0: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1: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2: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0: 국민 인쇄
1: 성원 에드피아.
3: 하이 올리디아. 나다운 게 좋으니까, 자연스러운 게 좋으니까, 자연스러움을 바라는 당신을 위해 코 입술 주름 개선을 위한 PLLA 성분 필러 올리디아. 나답게 자연스럽게 올리디아.
4: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5: 신차 선팅할 땐 어디

0: 쇼핑 할 때는
1: 프리미엄 썬팅 필름 시공시 2년 후 무료 재시공 프리미엄 썬팅
0: 어프프 썬팅
2: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닥터피아 닥터피아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아 닥터피아
1: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시의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매장 갈 필요 없이 집에서 직접 보고 결제하세요 가장 완벽한 식탁을 만나는 방법 1533-1566 세라하임 세라하임 무료 피팅 서비스
2: 안녕하세요.
3: 이세영,
4: 정용화,
5: 도겸,
6: 최애나입니다.
3: 죽음의 문턱 앞에서 평범한 연애를 포기해야 했던 청춘들.
4: 다시 주어진 오늘, 청춘들은 어떤 사랑을 꿈꾸고 있을까요?
5: 삶의 끝을 마주했던 청춘들의 세상에서 가장 간절한 연애 기록.
6: SBS 내 남은 연애는 매주 월요일 밤 10시에 방송됩니다.
7: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탁구 국가대표 신유빈입니다. 경기에서 졌다고 생각한 순간 제가 승리할 수 있도록 힘이 된 국민들의 응원처럼 과중한 부채로 힘들어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이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새출발기금이 응원합니다. 원금과 이자 감면, 상환 연장과 추심 중단 등 도움이 꼭 필요한 분들을 지원하고 취업, 재창업 교육을 이수한 분들에겐 추가 원금 감면까지 끝이 아닌 시작, 새출발기금 1660-1378로 지금 신청하세요. 이 캠페인은 금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가 함께합니다.
8: 가면 5가지 육수

0: 마트 9시까지
1: 재료에 봄을 담았다.
0: 샤브샤브의 봄이 왔어요.
2: 샤브샤브 봄 담아, 샤브샤브 봄 담아,
0: 보글보글 샤브샤브의 봄을